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세계에서도 우리 이제 한국이라고 합시다. 일본은 그렇고 영국이나 뭐다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조그마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없어지기도 하고 불쑥하게 솟았던 것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가라앉았던 게 불쑥 솟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붙을 때또 그냥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잘못 어긋나게 붙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온통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움츠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쎄 난 참 아이 바빠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이 그렇게 안으로 관하기가 극히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진짜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있으니까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싹은 띨려야 띨 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는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자손들이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왼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그냥 쭉 뻗으세요.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지 누가 생각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손들도 왼수로 태어났다면 그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극히 가슴에 그렇게 그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흑막하게 만듭니다. 또 왼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또 만났다 이런다 하면은 극히 그렇게 나가서 그냥 왼통 그 속을 새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녹이려면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고 왜 이래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은 아이고 이놈 때렸어? 하고 그냥 또 나가죠. 여러분들 참 경험 많이 하시고

나 같은 사람 뭘 보고서 왔겠는가? 나의 고기 덩어리를 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이 아리따웁지 못한다면,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돼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보담도 차비가 없다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0: 협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밤에 수행하는 주경 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 도량 구인사 애국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1: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2: 그러면 안 돼요.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3: 어우 잘 쓰신다.
4: 셰프인데요.
3: 어우.
4: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1: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제 스님이었고 그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그다음에 경훈 스님까지 총 6분의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었고 시즌 1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드리고

0: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다 같이 이거거든요. 어?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시원한데요?
1: 예, 예. 와, 그 자연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해골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드셔보게끔 했거든요. 원효대사 그러면은 혹은 요석공주 의상대사 네네. 그리고 이제 해골물 에피소드 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원효대사의 진면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수행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자의 어떤 표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투철하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우리 수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있었어요.
0: 한 채만 있었어요.
1: 예.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네. 우리 식재료 찾아서 채취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베리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공유.

0: 이 민속주에 보게 되면요. 절식으로 이게 좋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1: 아, 그럼 이 느티나물 예. 먹는 건가요? 이걸 아, 다른 요리를 예, 하는 예, 건가요? 예.
0: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는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고요. 네네. 이 떡으로 쪄내거든요. 자 이제 느티떡 만들어 갈 건데요.
1: 어디서 만드나요?
0: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가시죠. 네.
2: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 있는 평택수도사에서 사찰 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스님이신 정문스님과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정다웠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음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0: 아, 이게 웬 떡이야?
1: 아, 제가 오늘 탐새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스님한테는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마솥.
0: 가마솥 좀 먹고.
1: 아, 나 알겠습니다. 스님 다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스님도 네네. 떡의 그 모습을 빌린 빵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한번 저도 비교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이 너무 다채로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0: 이런 정도로 두께로.
1: 네. 제가 같이 좀 해주실래요?
0: 네, 네, 네.
1: 도토리묵. 와, 이 청포묵은 확실히 단단하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전분가루로 이렇게 흩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 전분 표피를 이제 만들어내고 피막을.
1: 네.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묵을 전으로 부쳐 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네.
0: 바깥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자료를 제가 수집하는 가운데.
1: 네.
0: 우리 국육요리 38호 그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고 항해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1: 네, 네, 네.
0: 그 항해성 교수님이 사찰 음식을 엄청 연구를 하셨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세상에 당신이 수집한 자료를 와, 비구입니다. 이거 비구 스님인.
1: 그러니까요.
0: 정문 스님께서 세상에 사찰 음식 연구한다 앞치마를 두는데 너무 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럼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묵도 보져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항해성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1: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는 그럼요. 거죠.
0: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벌린 것은. 네. 사실은 이 전분가루가 네. 좀 스며들어서 표피가 네. 형성돼서
1: 아~
0: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시간을 갖기 위해서
0: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불 켜시고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아~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1: 기름의 향이
0: 근데 들기름을 좀 더
1: 넣어주시면
0: 아끼지 마시고 팍
1: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0: 색깔별로 하나씩. 네,
1: 집장입니다. 진간장 아니고 집장.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0: 두부 하나, 도토리묵 하나, 청포묵 하나.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
0: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0: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며 7대 종교가 함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 청계천에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도 이제 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를 좀 해줘야 된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0: 유추기경 역시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2: 그 선명상 강조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정말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한 경쟁자로 보이고
0: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치유 없이는 어떤 외적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면서 경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려는 한국 종교계의 연대와 선명상 복음 노력이 지속되길 축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직시하고 종교를 넘어 마음 치유 필요성에 공감한 두 종교 지도자의 연대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수석 비서관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불교의 철학적 접점을 짚고 불교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포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는 듯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첨단 기술과 불교의 만남을 확인하려는 열기로 가득 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청와대 불자회장을 역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을 메운 200여 명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중강연.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하 전 수석의 특별 대담이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평소 스님께서 강조하신 인공지능과 불교의 닮은 점, 철학적 공통점에 대해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지며 대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대 최첨단 물리학인 양자역학과 불교의 원리가 다 있다고 설명하며 AI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5: 현대 물리학의 그 원리와 우리 불교의 원리가 이제 조금 접점을 가졌다. 이제 접점이 밝혀지고 있다. AI를 통해서 불교를 알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종단이 그리고 여기 있는 교역직 그리고 일반직 종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육근, 육경, 육식의 18개와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뢰아식 등 유식하게 마음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집착, 의식 구조 역시 이 범주 안에 있으며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마음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일체 유심조와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하정우 전 수석은 AI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과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습니다. 하 전 수석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과제로 불교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해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짚으며 경전과 해설서, 스님들의 법문 등을 대대적으로 디지털 학습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 조금만 깊이 있게 물어보면 할루시네이션 남발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경전 해설서에 스님들이 강연하셨던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켜줘야 하고 이 데이터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 그러면서 정확한 불교 데이터를 학습한 불교 특화 AI가 탄생한다면 MZ세대를 위한 불교 콘텐츠 창작은 물론

0: 11명 중 18명이 참석해 개회 성원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1시간 동안 대기 후 유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 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과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은 선거법을 비롯해 19대 종회 개원을 앞두고 개정해야 할 법이 많은데도 종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공찰 말사 주지의 중창 원력을 인정하는 사찰법 개정안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39회, 236회 임시회 2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법회와 선우회가 중심이 된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는 유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무행정검증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종회 개원을 촉구했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부산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됐는데요. 그 가운데 팔만대장경부터 산사까지 한국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 나무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새겨지는 부처님의 말씀. 800년 전 팔만대장경을 새기던 장인의 손길이 부산 백스코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관람객들은 스님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판각이 끝난 목판에

0: 조성된 대한민국관에서는 발길을 옮길 때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부석사와 봉정사, 법주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을 소개하는 공간에서는 천년 수행도량의 역사와 가치를 만날 수 있고 목탁을 직접 두드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부스에서는 퀴즈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쉽고 재밌게 알아갑니다. 회암사지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람객들은 보광전을 배경으로 한 XR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메타버스 공간을 누비며 옛 회암사지를 시공간을 넘어 체험합니다. 진관사 부스에서는 수륙제 불단을 장엄하는 지화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세계유산위원회 참관인들도 곳곳에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매력을 느낍니다.
1: Now it's really wonderful to see the culture and such a diversity of the Korean culture exhibited and especially to learn so much more about the Buddhist monasteries. I'm really happy I got to meet the nuns now and to see some of the crafts that they're doing and to be able to share a word.
0: 긴 줄이 늘어선 미디어 아트홀에서는 산사의 길을 주제로 사찰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세계 방문객들은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몸으로 배웁니다. 대한민국관에서 펼쳐진 한국 불교 문화유산은 세계인들에게 천년의 역사와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합창단이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진관사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한 데 이어 이번엔 할아버지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현장을 밟은 건데요.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0: 단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즐겨 부른 아리랑을 손주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개호 스님은 이들의 노래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일화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격려했습니다.
1: 이 참전 용사의 자손들이 노래를 부름을 해서 총이 아닌 노래로서 모든 사람들을 승화시켜가지고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노래가 세계 일화가 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면서 에디오피아의 자손들이 돌아가서 정말 평화롭고 좋은 일 되기를 기도하며
0: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갖기 힘든 환경 속에서 합창단 활동은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류합창단 방한 주최 측은 단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취업 기회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으로 꿈을 갖기 힘든 환경 속에서 합창단 활동은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류합창단 방한 주최 측은 단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취업 기회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도 지금 받은 사랑,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내년에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불교계의 자비동행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고국에서도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3: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가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부산 불교의 화합과 신도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어제 부산 양정동에 있는 부산불교회관 5층에 신규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정호승

외관 법룡사에 모였습니다. 전국 비군의회가 지난 20일 제49차 청정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로 상반기 수행을 회향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평등 스님, 비군의회 원로의장 본각 스님과 불의선회 선덕 정목 스님 총 세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정진해온 수행의 마지막 시간. 평등 스님은 수행의 핵심은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선정이라며 깊은 집중을 바탕으로 자애를 닦아가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했습니다. 화엄사는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BTN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을 비롯해 저스트비 홍대 선원장 준한 스님, 양주 회암사 주지 인공 스님, 통도사 유런 율감 정본 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평상 스님 등을 초청 법사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의 밑거름이 된 고대 영적 성전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 현진 스님은 수년간 인도 뿌나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정밀 연구한 끝에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의 왜곡을 걷어낸 한글 번역서 주요 우파니샤드 18책을 출간했습니다. 스승의 발 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한 비밀스런 가르침을 뜻하는 우파니샤드는 현재 200책 정도가 전해지고 있으며 현진 스님은 이 가운데 가장 순수한 사상적 가치를 인정받는 18책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개별화와 소유에 갇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공허를 견딘 현대인들에게 본질적인 해방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문장 해석 파일을 봉선사 범어 연구소를 통해 무료 공개합니다. 신유엔이 이토 신조 개조의 열반 37주기를 맞아 열반 달의제인 항명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유엔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의 총본산인 응현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사에서 항명 법요식을 일제히 봉행하고 교화의 이타 정진을 서원했습니다. 이토 신조 개조는 출가와 제가 모든 사람들의 구제의 길을 찾아 수행의 길로 들어섰고 대반 열반경을 기반으로 신유엔을 창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잠깐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인종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

0: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1: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2: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0: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0: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아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해상불보살 시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부우국사.

0: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입법계인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내려가도 될 법 하긴 합니다만, 이게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 대국통께서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잘 어디에 언제 남사시럽고로 사랑합니다 잘 못합니다. 몇몇 이 인간이고 웃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이고. 사랑이란 말이 사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아들인 수양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바치니 거기에 월인천강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는 중생을 사량할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처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전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부처님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십니까? 볼에 이러고 계시잖아요. 보신 분 좀 보고 사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히 뭐 환법문 오시가 무엇이라 하고 계시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느냐. 아유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저들을 이뻤게 벗게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니르바나의 세계에 논일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의 궁극의 목표는 법계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늘 뭘 하신다고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환경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 대방광 물 환경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대방광불 환경에 공경, 공양, 사랑, 하옵니다. 이 지극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그고 도건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포살마살 오백사랑과 함께 계시우다. 포연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십회향을 향한 보살과 십행을 향한 보살과 십지를 향한 보살과 십회를 향한 보살이 있었고 초지

쉽게 치유됩니까? 흔적 없는 말이 나의 귀에 팍 하고 박히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입 밖에 들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보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그게 법계의 세상입니다. 그게 진공관 법계입니다.

소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도가의 철학과 유가의 가르침과 세간에 내놓으라는 가르침들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엄사조 청량진관 스님. 화엄의 오조는 이 스님의 엄청난 가르침 속에 성장한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을 화엄의 오조라고 하고 청량진관과 화엄 오조인 규봉종밀이 입법계, 법계의 세계, 환경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심무가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그게 바로 눈으로 봐도 걸리는 바가 없으니 무가애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완전한 지혜를 행할 때, 얕은 지혜, 천박한 지혜, 나를 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속박으로부터 완성한 자, 그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 완성형으로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미 완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행했는데 뭘 행했느냐? 반야바라밀을 행했다. 실천을 했다. 닦았다. 어떻게 닦았냐?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겁나게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억수로 깊이 닦았다. 그래서 조선의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 중에 단어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억수 아닙니까? 억수. 저쪽 동네에 만수보다 높은 게 억수라고 전에 말씀 한번 했잖아요. 만수로보다 억수로가 훨씬 높지. 억수로, 겁나게, 겁나게 할 때 겁자가 일겁의 겁자, 겁의 겁자 아닙니까? 시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자입니다. 그게 겁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냐? 억수로 많다. 얼마나 많냐? 겁나게 많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겁나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우리가 닦는 반야바라밀은 그러면 뭐다? 억수로 겁나게 낮은다는 게. 반대로 관자재보살이, 보살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 닦는 건 겁나게 억수로 깊은, 크고 넓은, 그게 대방광 아닙니까?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무떼고 대방광.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엄경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엄경이요. 대방광이란 말이죠. 다 절대적인 크기를, 넓이를, 깊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글자로 부족하니까 대, 방, 광 세 글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요. 그죠? 과거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현재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미래로 봐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크기, 깊이, 넓이를 가진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에 뭘 했느냐? 조견했다. 뭘 조견했느냐? 온이 공한 것을 조견했다. 온이 공한 것을 조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색불이공이요. 뭐라고요? 공불이 색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게 바로 합용관, 진공관, 이삼우회관의 핵심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것만큼 이삼우회 진공관, 법계관을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다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걸 턱하니 알고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뭡니까? 제법이 공상해져서 더 이상 생멸하지 않고 불생불멸, 더 이상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 불구부정, 그 다음에 뭡니까?

공 가운데 내가 만나는 세계는 이것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말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것, 이것과 저것, 것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에너지 자극이 확 벌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지 나를 저것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것, 네 것 맞습니까? 거, 것 같은 말입니다.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것, 네 것 맞습니까? 거, 것 같은 말입니다. 내 거, 네 거. 내 거라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네게 생기는 거죠. 내 자식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하는 순간, 내 거 하는 순간 여기에 착이 붙습니다. 자식이 어째 여러분 겁니까? 지 거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욕심 덩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통로사만큼 화음의 세계에 충실한 곳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을 딱 앉아놓는 순간 대웅전이 되고 대광명전이 되고 그죠? 비로바나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비로전 대광명전이라 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대웅전이라 할 것이고 그죠? 이름이 생겨서 그 부처님 이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로사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으니 이 법사가 올라가면 이 법사가 주인공이요 저 법사님이 올라오시면 저 법사님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모르지 또 뭐 화엄살림 출신 중에 머리 확 밀고 법사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로사 화엄살림의 역사가 얼만데. 그러니 여기는 누구든 올라오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밤으로 갈 시간 된 것 같습니다.

0: 무색상향 미척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겁나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뭐가 된다고? 심무가해하면 원리 전도 몽상하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번뇌 무명이 없는 세계, 그야말로 입법계, 부침의 세계, 환경 끝장판,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법계에 드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부침의 세계에서 만나는 입법계에서 등장하는 또 입법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0: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2: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4: 아빠 봤다?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5: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

하나를 바꾸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처럼 웃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왕자는 밖의 세상이 궁금하여 궁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늙는 사람이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으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바라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언젠가는 지고 젊음도 세월 앞에서는 머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 평범한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인해 왕궁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 절실한 물음을 갖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감스님을 모시고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를 실참과 함께 봉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법회에 많은 불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떠오르는 게 힘들답니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나선반이나 조사선 참선반을 개설을 하면 처음엔 관심 있으셔서 뭐한 40명 이렇게 오시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20명으로 줄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한 15명으로 줄고 그러다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되면 10명도 채안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힘들답니다. 힘들다. 또 불자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요.

내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게 좀 잦아질만 하면 조금 지난 거 생각이 나고, 좀 잦아질만 하면 또더 지난 거. 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2년, 2차, 3차, 4차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게 또 잦아질만 하면

0: 연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사대의 특징이 뭐냐?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왜? 걸어갈 때도 나요, 앉아있을 때도 나요, 누워있을 때도 나요, 행위를 할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요, 마음 침묵할 때도 나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누구 마음? 마음이 고요할 때 누구 마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종,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1: 네.
0: 그 주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찾으면 머물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자성은 그 주인은 본래부터 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아는 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인 나.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자, 그 주인은 부처님을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법 만나기 전부터 본래 있었나요?
1: 본래 있었습니다.
0: 그러면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그 나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있나요?
1: 누구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미 누구나가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 것은 나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몸입니다. 몸. 자, 다시 한번

0: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0: 예. 고로 몸은 내가 아니다. 이해 되시죠?
1: 네.
0: 나는 나의 것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몸, 내가 소유한 내 것, 그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0: 마음은 변합니다.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주인인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진여 자성이란다. 왜? 참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 그래서 자성. 나는 진여 자성이다. 그 나는 본래 성불이다. 네, 왜 본래 성불이냐?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0: 생로병사를 하고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마치고 다시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생사윤회라 한다. 즉 몸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엔 생로병사를 해서 변해가고 죽게 되면 새로운 몸을 구하니 전생의 몸과 달라진다. 그게 생사윤회다. 근데 주인인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1: 안 바뀌었습니다.
0: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나에게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1: 몸에 있습니다.
0: 네, 몸에 있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내게 본래 없다. 해탈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뭐죠?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성불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뭐죠?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나를 알아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대부분의 불자님들도 거의 90% 이상은 해탈 열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게더 필요해. 해탈 열반은 하면 좋고 또 지금 안 되면 언젠가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불교의 핵심이 해탈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해탈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깨달아서,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말합니다. 고통은 고통이라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편함, 불만족,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만족, 즐거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뭐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1: 있습니다.
0: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집이 좀 낡았으면, 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죠?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지금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루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 불만족.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몸이 필요하다, 몸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만족과 편안함,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우울한데, 딱 커피 한잔 먹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커피 마시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1: 몸이 있어야 됩니다.

0: 몸이 움직여서 네. 커피를 내려서 마셔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죠?
1: 네.
0: 그래서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얻고 싶어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또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얻고 싶어하고요.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려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이 가득한 꽃밭에 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 내가 맛과 향을 맡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즉 입과 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촉, 이 피부의 촉감에 감각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각기관 어디에 있다?
1: 몸에
0: 있다. 그러니까 몸이 꼭 필요하다.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그 즐거움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몸 신경 안

0: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또 아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젊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먹고 아프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없죠. 그러면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지금의 불만족 혹은 불편함,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얻는 건데 늙고 병들어 죽음이 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해 되시죠?
1: 네.
0: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편안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유일하게 나를 찾는 거다. 즉 나를 깨닫는 거다. 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곧 해탈 열반이다. 자, 왜 나를 찾으면 해탈이라고 그랬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주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1: 안 변한다.
0: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안 변하죠.
1: 네.
0: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가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마음이 나라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1: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불만족한 마음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불만족한 마음.

0: 마음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루 종일 변하죠.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왜? 하루의 연장이 평생이거든요. 전생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다음 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불만족에서 만족,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변해가지만 주인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항상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그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를 통해서 참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2연기를 통해서 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저의 설명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 참나를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 보면 무명. 자,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무명.
1: 무명.
0: 행.
1: 행.
0: 식.
1: 식.
0: 명색.
1: 명색.
0: 유깁.
1: 유깁.
0: 촉.
1: 촉.
0: 수.
1: 수.
0: 애.
1: 애.
0: 취.
1: 취.
0: 유.
1: 유.
0: 생.
1: 생.
0: 노사.
1: 노사.
0: 이 12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12가지를 사유를 통해서 해탈 열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그 사유를 하셨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뭐냐? 늙고 병드는 거다. 그럼 늙고 병드는 원인은 뭐냐?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1: 필요해요.
0: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구하고자 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유깁, 촉, 수, 애, 취, 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무명행식, 전생의 행위와 전생의 우리 업식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깁, 촉, 수, 애, 취, 유, 이게 현생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나의 삶이란 나의 행위고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다음에 생노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의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0: 행위와 나의 업식이고, 업식이란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이거든요. 이번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다음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그럼 나는 똑같잖아요.
1: 네.
0: 그죠? 그 나는 똑같으니까 변하는 것은 나의 행식이 변하는 거죠.
1: 네.
0: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동일하죠.
1: 네.
0: 그럼 내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1: 내 몸에 있었어요.
0: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아, 나는 본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성불이구나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러면 나만 있을까요? 일체중생이 있을까요?
1: 일체중생입니다.
0: 네, 일체중생이 그대로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열애와 똑같은 덕상과 치를 지녔는데 미망에 빠져서 스스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주인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는 불변하죠.
1: 네.
0: 변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이고 나는 본래부터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본래 성불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 귀중한 법문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해

0: 비슷한 열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네, 유사 이래로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진여자성인 참나를 깨닫는 것이 완전 해탈 열반을 이룬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방법을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방송으로 알리는 겁니다. 네. BTN 불교 TV를 통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면 BTN 불교 TV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BTN 불교 TV에 그 부따이를 통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그 진리들이 널리 널리 알려지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내용도, 우리 그 강의 내용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셨죠?
1: 네.
0: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무명사회주

0: 거론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0: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

0: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5: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6: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7: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8: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7: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9: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5: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미와 동미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네, 손영우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BTN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공군 법사를 마치고 송충이가 송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박한일 회장님의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절집 안에서만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0: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네. 왔는데 최고의 식용 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1: 찬사를 아. 받으셨네요. 네.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금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소믈리에
1: 그쵸.
0: 말하자면 정말... 셰프님들이 100분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칼럼니스트들이 100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왜 이 소금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소금을 무엇과 매칭을 하면 어떤
1: 태어린.
0: 맛이 내는가 예. 적시해가지고 야채, 푸아그라, 무슨 그 육고기, 생선, 뭐 등등 심지어는 참치를 먹을 때 예,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본맛을 살리면서도 아주 좋게 먹을 수 있다는 등 해서 여섯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보내준 것에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연습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2: 그러게요.
1: 잘하셨습니다. 스님 너무 그러게요. 괜찮죠.
2: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이 방송을 보고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도 사제 스님들도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0: 네.
2: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1: 아우, 소금
2: 소금을
1: 중요하죠.
2: 미리 이제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수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0: 간수가 덜 빠지면요. 네.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2: 네.
0: 이제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2: 네.
0: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 수 있는 게
2: 네.
0: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0: 라떼 맛이 납니다.
2: 아,
1: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예.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0: 예. 예.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2: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지 보살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 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무직하게 전통 방식.

0: 뒤에 그런 게다 약재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게 다 조상의 지혜니까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지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범인의 눈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린 시절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0: 두
1: 해주셨나
0: 분
1: 봅니다.
0: 큰 스님들께서 저한테 그래 향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
1: 사춘기가.
0: 시간 지난 뒤부터는
1: 네.
0: 토요일만 되면 송황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대 불교과를 지원해서
1: 지원하셨어요.
0: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1: 사실 공부를 잘했던
0: 아마
1: 아들이라.
0: 잘했던 게 아니죠. 못지않. 그래도
2: 장남이니까
0: 촌에서
2: 기대하셨죠.
0: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랜카드 다는 그런 수준인데.
1: 명문고니까. 네.
0: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동대 불교과 그러면 스님들만 가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 예,
2: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다시 이제 찾아서 집에서 셋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 분이서 왜 가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런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될 것이고 중팔자면 우리가 아무리 올가미
1: 막아도
0: 해도
1: 예.
0: 그냥 중이 된다.
2: 맞습니다.
0: 그러니 지팔자에 맡기고 애비가 한번 학교를 보내줘봐라. 아버님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그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10년을
1: 공부를 네.
0: 얘기했는데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대학
1: 와.
0: 4년, 이제 절에서 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2: 추가까지 하셨네요,
0: 예.
2: 이놈이.
0: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사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도 밭이 지 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2: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1: 그 가치가 결정되죠.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니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법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술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니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3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가리개로. 그래서 저게 새벽여자 새암시천자를 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호도
0: 아니
1: 받으셨구나. 네.
0: 스님도 효자잖아. 나는 애인데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받을 만해.
1: 와.
0: 그래서 새벽여자 새암시천자를 써서는 이게 무슨 뜻인데? 새벽샘은 주인이 없다. 동식물, 사람, 누구와도 상관이 없다.
1: 와서도.
0: 먼저 본 놈이 주인이고, 쓰는 놈이 주인이다.

0: 한달 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번개꿀 같이.
1: 걸레비.
2: 참 대단하세요.
1: 대단하십니다,
0: 저분이 이제 진짜. 우리 그때 부대장이신
2: 부대장님
0: 완스타고. 네. 이 불째 아들이고 뒤에 이제 아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네. 저렇게 했고요.
2: 이 사진.
0: 저쪽 종승이.
1: 하시나 봐요.
0: 예. 예. 미래에서 종승입니다. 네.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준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저 옆에 게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삼천포에 장법성궁 보살님이라는

0: 아주 큰 스님들 또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1: 뭐 자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 많거든요. 크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게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 꼭다리 써라 뭐 우리 기원 학사
0: 그러죠.
1: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

0: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첫째. 둘째, 합장주 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예. 제가, 야, 말법이. 첫째. 둘째, 합장주 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예. 제가, 야, 말법 시대에 공익을 표방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불법이 다시 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
0: 되겠네.
1: 저는 기분

0: 친구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픈 통장이니까 그 보면 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겠죠.
1: 잘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진심을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2: 가족분들에게
1: 사모님과 또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0: 이제
1: 아유, 참.
0: 아유.
1: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0: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1: 그렇게 말씀해
0: 네,
1: 주셨어요.
0: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1: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쵸?
2: 높은 산이 하나 쓰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골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 혼자 설수 없습니다.
1: 그럼요.
0: 참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2: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네,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 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일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2: 너무너무
0: 봐주시니까
2: 감사합니다.
0: 고맙고요.
2: 예.
1: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0: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

0: 저희 식구들한테 가져라 하는 얘기보다는 이게 자리만 잡히면 수익이 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면 포교에 쓰는 돈에 세무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네. 이루어지기 때까지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1: 얼마 안 걸릴 것 같죠, 스님?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이제껏 지은 공덕, 원력, 불보살님이 제일 먼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원력이 꼭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그치지 않는 그 행원력 앞으로도 쭉 네. 이어가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네.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 딱 한 말씀 해달라.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네.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 딱 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아,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다 까닭이 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누군가 또 귀한 인연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네. 아, 훌륭한 만남,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2: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아,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 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맞아요.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1: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1: 네.
2: 근데 행복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 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타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붓다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2: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1: 예. 네,
2: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1: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2: 맞습니다.
1: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 봉사회, 그리고 절로 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 2팀 팀장 진겸 불자님 모십니다.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0: 같습니다.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2: 맞아요.
1: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0: 네.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외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BTN 붓다회 대협력 이 팀이죠. 이 팀은 모형 부서입니다. 네, 모형 부서라서 많은.

0: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포교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크네요.
2: 그렇죠.
1: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1: 그러게요.
2: 스님,
1: 다양한 일을
2: 입사하신 지
1: 하시네요.
2: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1: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3년이지
2: 저
1: 않다고.
2: 깜짝 놀랐어요.
1: 아직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2: 정확하게
1: 숫자님
2: 얼마 되신
1: 같으세요.
2: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0: 네, 3년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2: 와, 2년 반 동안 그
1: 그동안
2: 어떤
1: 한 일이.
2: 점에서, 정말 주마등처럼.

0: 행정 지원
1: 할일 많죠.
0: 그리고 뭐 네.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어.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 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 절로.
2: 예, 예.
0: 그 목표가 인구 교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BTN과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방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큰 꿈을 품고 BTN에 오게 되었습니다.
1: 야, BTN에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이제 전 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회사가 바뀐 거니까.
2: 맞아요.
1: 네.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예, 선뜻 잘 마음이 내키셨는지, 아니면 좀 망설이셨는지.
0: 같은 불교계다 보니까 뭐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물론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BTN 국다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뭐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예. 제일 큰 이탈 사유가 변심입니다.
2: 그렇죠.
0: 이제 그만 후원하고 싶으신 거죠.
2: 네.
0: 근데 붓다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탈 사유가 뭔지 아실까요?
2: 글쎄요.
0: 사망이. 진짜로.
1: 진짜.
0: 두 번째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1: 없어서. 네.
0: 그러니까 예.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붓다이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1: 그
0: 진짜
1: 부분이
0: 좀
1: 굉장히 좀 인상적이셨겠어요.
0: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2: 그래서 예.
0: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들어있,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예.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1: 그쵸.
2: 당연히 선입견으로.
1: 인간의 눈이라.
0: 예.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붓다이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1: 예.
0: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1: 뭐
0: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붓다이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 가입 신청서도 잘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0: 복잡하거든요.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동.
2: 그럼 부처님들의 예.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TV가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 모드 켜고 운전하고
1: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0: 네, 그렇게
1: 아예
0: 살고
1: 그게
0: 있습니다.
1: 습관이 되셨군요.
2: 네.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원력이 우리 불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분 이제 노불자님들은

0: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1: 맞습니다.
0: 생각나잖아요.
1: 그래요. 딱 108 생각나요.
0: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2: 네,
0: 계시나요?
2: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만 바로 아십니다.
0: 와, 18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의 이름. 요즘은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그렇게 많이
1: 그러게요.
0: 가입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권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우리 붓다 외에도 네. 상담 전화 받아주시는 보살님들
2: 아,
0: 참 친절하고요. 참 명쾌하시거든요.
2: 목소리 너무 좋고요.
0: 예, 불심 너무 네. 대단하시죠. 그분들도 예, 공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 맞습니다.
0: 예.
2: 이난선 보살님, 그다음에 자성화 보살님, 그다음에 김윤정님, 방혜경님 네 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0: 네네.
2: 가족 같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분은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0: 네.
2: 쉬시는 날은 절에 가서 또 봉사활동 하시고 성수술래 다니.

0: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1: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화한 상태 때문에
0: 네.
1: 그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도 없고.
0: 그렇구나.
1: 그 전에 이제 사찰은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2: 맞아요.
1: 또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거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정보도 얻는 그런
2: 맞습니다.
1: 곳이었는데 이제 함께 모이는 장소나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그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0: 네, 그렇죠.
1: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절을 활성화시키는 게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0: 좋은
1: 들었습니다.
0: 방법이네요, 스님.
1: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M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타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보시다가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0: 문의
2: 물어보시면
0: 전화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케어를 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2: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 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0: 연불봉사.
2: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1: 그렇죠.
2: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협업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2: 네,
0: 만드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1년
2: 한 1년
0: 정도
2: 정도
0: 훌쩍
2: 됐죠. 그래서
0: 넘었네요, 그새.
2: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 분들 하신 일다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N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0: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네. 저희 부타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000명 같이 모여가지고.
1: 2,000여 분이나요?
0: 네,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부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1: 아휴, 그래요.
2: 그럴 거예요.
1: 아마도.
0: 또 뮤지컬 보고 나면 막 우시는 거. 너무 좋았어.
2: 이 사진.
0: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제작, 그러니까 작년이죠.
2: 네.
0: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1: 불교 박람회.
0: 네, 불교 박람회. 라운지를 그렇네요. 열었거든요. 네,
1: 반가움은 얼굴들이 많이 네. 보입니다.
0: 박람회 저희가 부타의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네.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1: 네.
0: 그 부타의 저희한테 VIP이시잖아요.
1: 아.
0: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0: 과정을 네. 거치고.
1: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거듭해서.
1: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저희가 네. 선발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0: 부탁을 좀 드렸더니까 그때 당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동대 관음함을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1: 그러셨구나.
0: 스님 한 분하고 노스님 한 분하고 이제 공양주 보살님만 딱 계신 남자였는데 이제 거기 제가 먹을 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2주 동안 한 달까지는 못 있었고 2주 동안 새벽 5시 일어나서 공양하고 스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청소하고 공부 빼곤 다 하고 왔습니다.
2: 아니, 그게.
1: 그럼 2주 후에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0: 네, 2주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한 월정사까지도 한 1시간 걸릴 텐데 거의 한 3, 40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오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스님께 감사한다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출구할까봐
1: 글쎄, 그럴 것 같았어요.
0: 2주 내내 마음 졸이셨다고.
2: 스님은 미로 짐작하셨군요, 듣자마자.
1: 보통 그렇게 했으면 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또는 종교가 다르니까 불교 이해도 못 하셨을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그만큼 그릇이 큰 분들이셨던 게 아닌가
1: 그렇죠.
2: 싶은데요, 스님.
0: 그 뒤로는 다들 월정사 동대 가늠함 잘 다니시고 지금은 불자로서 살고 계십니다.
1: 부모님을 불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2: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1: 아이고.
2: 부따회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쉽지
0: 근데
2: 않으셨겠는데요.
0: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2: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0: 맞습니다.
2: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0: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같이 했었던 그 커피 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1: 맞아요.
0: 댐퍼 커피라고. 그분하고도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은평구에서 정말 불교 발전에서 크게 노력하셨던 김우영 국회의원님. 그분과의 또 사연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 저는 그리고 이제 아마 팀장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청년 불자분들, 특히 이제 불교, 예술, 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0: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그냥 불교를 싫어하진 않으시고 근데 불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인데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부다의 가족이 돼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사마켓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TN이 직접 훌륭한 산사마켓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다 홍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등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와서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망하는 바를 같이 기도하고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가수님 꽃길만 걸으세요.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실제 저희 2층 무상선원에 가면은 이름이 아니라 예쁘니 무슨
1: 닉네임으로
0: 그렇게 가입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1: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기도 방법이군요.
2: 네. 네, 그렇게 다른 동물의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 이 자비심이 사실은 불교의 첫걸음이거든요.
1: 네.
2: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1: 비록 우리 불교를 현재 이제 종교로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부따회를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님.
2: 그렇죠.
1: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만나자라던가, 그렇죠?
2: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1: 바람을 가지고
2: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죽으면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불자님은 아니시지만 그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1: 좋은 주인을 또 만나고 또
0: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주시죠.
2: 네,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0: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
1: 신명하십니다.
2: 진경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본인이 극락 가면 이 인간세계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 인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진경 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0: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우리 부다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0: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다의 막내 아들 진경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0: 마음 그 먹먹한 그런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1: 네. 자,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에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불자가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3: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
6: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7: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

0: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0: 1000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습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의 주지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소임 맡게 됐고, 길상사는 몇 년 동안 주지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길산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산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세계문화체험하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선주민의 또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그런

0: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1: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수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2: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3: 다 됐어요.
2: 아니 안 돼.
3: 다 포트 케어만 받게요.
4: 안 되셔요.
2: 케어만?
3: 케어만. 선생님 다 포트 케어만 받으세요.
1: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러시아 만두예요.
0: 러시아 만두. 네. 와우. 많이 먹는 만두.
6: 이름
5: 부지.
0: 부지. 부지. 부지라고 합니다. 지금.
6: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여기.
0: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 살아.
1: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누나, 여기 건강했습니다.
8: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9: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10: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어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데 행복했어요.
1: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Tin San.
2: 어울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3: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 라울 하무드로 කියන්නේ ලංකාවේ කෙනෙක් ඉන්න අපිට දින් හිතවත්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ලංකාවේ අයට අපිට භාෂාවේ ප්‍රශ්න දෙන හින්දා රාහුල් හාමුදුරුවන්ගේ හරහා නවාතැන් පාසුකම් කෑම්බීම් වගේ දේවල් සපයා ගන්න ගොඩක් උදව්
3: කරනවා. 스님은 예불을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4: 나는 부처입니다.
3: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4: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

0: 감싸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고아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2: 네.
1: 찬사는 어떻게?
2: 잘 돼요.
1: 돼요? 많은
2: 건강 좀 어떠세요?
1: 지금
2: 속이 안 좋으시죠?
1: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럽니다 조금.
2: 네. 절대 어디 가서 놓기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1: 오늘 오신 신도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려고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3: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1: 좋아. 몸을 해야겠네. 비싼데? 왜 그런 거 같아?
3: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1: 우리 근로자분인데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막 출입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3: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4: 무슨 공단이신가요? 괜찮다.
1: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3: 직접 간을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5: 잘 먹겠습니다.
3: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6: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7: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1: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몸으로

0: 있는 외국 분들이 몇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1: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0: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1: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0: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그 받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를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거 가지고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네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대로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거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2: 우리 아들

0: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도 잘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1: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0: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그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다른 도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1: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 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2: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1: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5: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0: 있습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감스님을 모시고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한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

0: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0: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0: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0: 아이고,
1: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1: 수술을
0: 아프고,
1: 안 아픈데 이
0: 네.
1: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0: 네.
1: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0: 여러 번,
1: 병원에는
0: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사병을 찔러받고 계신
1: 물도 빼고
2: 상황이고, 네. 물도 빼고,
0: 네.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1: 저기
0: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1: 번씩 맞는 거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2: 네, 한
0: 달은.
2: 달.
0: 네.
1: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1: 저기
0: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1: 번씩 맞는 거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2: 네, 한
0: 달은.
2: 달.
0: 한
2: 그래도
0: 달은 조금 너무 짧은 것
2: 짧은 것 같아요.
0: 같은데, 이게
1: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

0: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2: 네.
1: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0: 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쵸.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0: 네.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어요?

0: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0: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0: 네.
1: 67이야.
0: 어허.
2: 오,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1: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0: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0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취득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

0: 전화 0514-0519-744-7499.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경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태아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송군 성취만을 위해 다 성장과 송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욕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붙여야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

저는 고사랭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붙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0: 2000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대담을 펼쳤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AI와 불교의 접점을 짚고 불교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포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팔만대장경부터 산사까지 한국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 바쳐 싸웠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합창단이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올해 4월 입재한 청정승가 공동체 상반기 수행 결사를 회향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평등스님은 타인을 품는 자애심을 강조하며 수행을 멈추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 간 협력과 현대인의 정신적 치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교가 앞장서 마음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바티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융식 추기경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종교를 넘어선 두 지도자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전 세계 성직자 관리와 교구 자산 운용을 감독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전하며 가톨릭과 불교가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2: 공동선이라는 더불어 산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연대하고 그런.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3: 자살률도 OECD 최고고 또 뭐 이런 저출산율도 세계 최고고 하물며 교통사고율도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고 또 지금 불편해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유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1: 특히 젊은 층이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트라우마를 겪는 현실에서 종교가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부는 충만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청년층을 비롯한 현대인의 대부분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개개인의 마음속 불안 해소에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며 7대 종교가 함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3: 청계천에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도 이제 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를 좀 해줘야 된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1: 유추기경 역시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2: 그 선명상 강조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정말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한 경쟁자로 보이고.
1: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치유 없이는 어떤 외적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면서 경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려는 한국 종교계의 연대와 선명상 복음 노력이 지속되길 축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직시하고 종교를 넘어 마음 치유 필요성에 공감한 두 종교 지도자의 연대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AI 시대 불교는 첨단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불교의 철학적 접점을 짚고 불교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포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육

0: 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는 듯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첨단 기술과 불교의 만남을 확인하려는 열기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청와대 불자회장을 역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을 메운 200여 명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중강연.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하 전 수석의 특별 대담이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평소 스님께서 강조하신 인공지능과 불교의 닮은 점, 철학적 공통점에 대해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지며 대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대 최첨단 물리학인 양자역학과 불교의 원리가 닿아 있다고 설명하며 AI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2: 현대 물리학의 그 원리와 우리 불교의 원리가 이제 조금 접점을 가졌다. 이제 접점이 밝혀지고 있다. AI를 통해서 불교를 알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종단이 그리고 여기 있는 교역직 그리고 일반직 종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육근, 육경, 육식의 18개와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뢰야식 등 유식하게 마음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집착, 의식 구조 역시 이 범주 안에 있으며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마음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일체 유심조와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하정우 전 수석은 AI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과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습니다. 하 전 수석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과제로 불교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해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짚으며 경전과 해설서, 스님들의 법문 등을 대대적으로 디지털 학습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조금만 깊이 있게 물어보면 할루시네이션 남발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경전 해설서에 스님들이 강연하셨던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켜줘야 하고 이 데이터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러면서 정확한 불교 데이터를 학습한 불교 특화 AI가 탄생한다면 MZ세대를 위한 불교 콘텐츠 창작은 물론 대중의 마음 돌봄과 수행 지원, 글로벌 다국어 포교 등 불교 대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이날 강연의 공통 메시지. 기술과 수행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불교계의 도전이 AI 시대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첫날인 어제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개회 시간인 어제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18명이 참석해 개회 성원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1시간 동안 대기 후 유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과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은 선거법을 비롯해 19대 종회 개원을 앞두고 개정해야 할 법이 많은데도 종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공찰 말사주지의 중창 원력을 인정하는 사찰법 개정안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39회, 236회 임시회 2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법회와 선우회가 중심이 된 종책모임 공감과 미래는 유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무행정검증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종회 개원을 촉구했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부산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됐는데요. 그 가운데 팔만대장경부터 산사까지 한국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나무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새겨지는 부처님의 말씀. 800년 전 팔만대장경을 새기던 장인의 손길이 부산

0: 아카데미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관이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을 좀 깨닫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축구장 2개 규모로 조성된 대한민국관에서는 발길을 옮길 때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부석사와 봉정사, 법주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을 소개하는 공간에서는 천년 수행도량의 역사와 가치를 만날 수 있고 목탁을 직접 두드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부스에서는 퀴즈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쉽고 재밌게 알아갑니다. 회암사지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람객들은 보광전을 배경으로 한 XR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메타버스 공간을 누비며 옛 회암사지를 시공간을 넘어 체험합니다.

0: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세계 방문객들은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몸으로 배웁니다. 대한민국관에서 펼쳐진 한국 불교 문화유산은 세계인들에게 천년의 역사와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합창단이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진관사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한 데 이어 이번엔 할아버지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현장을 밟은 건데요.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경기도 파주 임진각. 70여 년 전 어디인지도 모를 낯선 땅에서 오직 평화를 위해 싸웠던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후손들은 깊은 감회에 젖어듭니다. 어쩌면 발길이 닿았을지 모를 땅을 직접 걸어보며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봅니다.

0: 선언을 희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계신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0: 이날 호국도량 진관사에서 단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회주 개호스님도 함께해 단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할아버지가 즐겨 부른 아리랑을 손주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개호스님은 이들의 노래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일화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격려했습니다.
2: 이 참전용사의 자손들이 노래를 부름을 해서 총이 아닌 노래로서 모든 사람들을 승화시켜가지고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노래가 세계일화가 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면서 ADF회의 자손들이 돌아가서 정말 평화롭고 좋은 일 되기를 기도하며
0: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를 체험하며 취업 기회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도 지금 받은 사랑,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내년에
0: 날개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4: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가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부산 불교의 화합과 신도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어제 부산 양정동에 있는 부산불교회관 5층에 신규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윤희 회장은 새롭게 마련된 사무공간이 부산불교의 화합과 소통의 중심이 돼 포교와 신행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산불교의 발전과 신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삼귀일, 경과보고, 인삼말 및 축사에 이어 정여 대종사의 법문과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스님과 여성 제가불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 4월 입재한 청정 승가 공동체 상반기 수행 결사를 회향했습니다. 회향 법석에 오른 깨달음 명상 선원 선원장 평등 스님은 타인을 품는 자애심을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수행을 멈추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깨달음 명상 선원 선원장 평등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자 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법문에 빠져듭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노트를 꺼내 빼곡히 받아 적는 불자까지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 60여 명이 조교종 전국 비구니 회관 법문

0: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크나큰 축복이라며 제가 불자들의 한량 없는 복덕을 찬탄했습니다.
1: 수행 단어만 두 개 들어도 힐링이 되고 비실비실비실 웃게 되잖아요. 2570년이 된 그 역사 속에 오늘날 수행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을 느낄 수 있고.
0: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도반이자 견인차가 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오는 9월 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간화선의 이론과 실참을 주제로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의 지도로 하반기 수행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대전 화엄사가 제3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하고 불자들에게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9일 경내 큰법당에서 주지 해광스님, 광불사 주지 고금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선지식 초청법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지 해광스님은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며 이번 법회는 우리 마음속의 무명을 밝히고 참된 지혜의 눈을 뜨게 해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 통도사 유런 율감 정본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평상스님 등을 초청법사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의 밑거름이 된 고대 영적 성전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이 한 권의 책으로 발표됩니다.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

0: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없고 높으시고 거룩한 온 우주 법계의 법왕이 고전요요 상방과이로구나. 옛 법당에 척척하고 요요한 가운데 계시면서 온 무한한 우주 법계를 향해서 항상 광명을 놓으시고 계시는 진정계 중 유부주하시고 참으로 맑고 고요한 진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딱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흥비운지 위기래라 일부러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의 심을 움직여가지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도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일 오셨다든지, 만 가셨다든지, 혹 앉으셨다느니, 혹 누우셨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초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산회상에서 턱 연꽃을 들어서 보이시고 백만억 대중이 있었건만 그 뜻을 아무도 아지를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려마 도리는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가운데에 첫 번째 마음을 전하신 소식인데 이러한 도리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없는 법을 왜 조실스님께서는 설하셨을까?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량 분별로 설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량 분별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이러한 진리의 설법을 들어놓으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참 발심을 해서 우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최초구 활구참선법의 법문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졸심의 법문으로서 오늘 법회는 깨끗하게 충분히 법회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산승은 원장으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몇 마디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수행의 근본이고 이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에 가비라 왕궁에 태자로 태어나서 머지않아서 그 가비라 왕을 이어서 등극을 할 그런 태자의 신분을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시고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인하고 부처님의 법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봉축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느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3천년 전에 시달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으로도 충분히 공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성현이시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묵겁전에 겁으로도 따질 수 없는 무량억겁전에 이미 다 성불을 하신 대성현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가비라 왕궁의 화신으로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의 권화신인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확 뭉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온 우주 법계에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래도 끝이 없을 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가지신 성현이

당신 자신의 목숨과 몸을 돌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단 한 생각도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향유타원이고, 네 번째는 수형육도원입니다. 육도 법계를 다니시면서 온갖 몸을 받으시면서 하늘과 하늘나라와 사람, 수라, 축생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중생의 원죄를 닦아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울고불고 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의 은혜는 독생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의 나라와 성과 아내와 자식과 자기 몸까지를 한 번뿐만이 아니고 무량 억급 아승지급을 통해서 그러한 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도 손바닥만한 땅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던지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축 중생은입니다. 중생을 따라다니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중생만을 교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생사고 고해 속에 빠져가지고 무량겁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서 평등 대자 대비한 평등심을 발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이고 등락 허게 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비 심중원이요. 대자 대비가 그 깊고 깊이가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 은혜. 중생이 악업을 짓는 것이 어떻게 악업을 짓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내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진다고 지은 것이 자기가 자기 몸을 자르고 비우고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터를 안 해. 어떻게 해야 저 사막도에 빠져서 저 악업을 짓고 있는 중생을 제도할까? 거기에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은 영겁을 지내도 아무 걱정이 없으실 텐데, 일부러 사바 세계에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왕궁의 부귀도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제 보도록 고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생 동안을 걸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갖 핍박을 다니시고 받으시면서도 일생 동안을 법을 설하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셨어요.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 은혜가 기쁜 것이, 그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대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대보살을 위해서는 수승한 응신을 놔두시고, 십연화장 세계의 미묘, 무진수 미묘 상호를 낮출 수 있지만은, 삼승의 소승, 중승, 그 삼승을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30 이상이라 하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본상에는 30 이상도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30 이상을 그 열응신을 놔두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자유자재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응화실을 그렇게 놔두신 은혜, 그것이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부처님 불교에는 실법과 권법이 있는데, 실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그대로를 설하신 것이고, 권법은 진리 그대로 설하니까 중생의 근기가 얕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실법은 감추어놓고, 권법으로 방편법으로서 차츰차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아함시비 방등팔 21제 담바냐 종담법화 우팔련이 바로 그것을 개송으로 읊은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소승법, 중승법을 설하다가 나중에는 대승법을 설하시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최상승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지중하냐. 아홉 번째는 시멸 영모니. 부처님의 실지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시고 영원히 생사가 없는 진리의 몸을 가지신, 오시고 가실 것도 없고 앉고 누울 것도 없고 그러한 부처님이시지만 그래도 사바세계에 일단은 태어나셨고, 사바세계의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시대이고 또 특별히 부처님에 한해서는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120세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었지만은 말세 중생들 왜 열반을 보이셨냐 하면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뭐 그렇게 근기가 얕은 업보 중생들은 부처님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일부러 열반상을 보이심으로 해서 참 부처님은 친견하기가 어렵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10년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세의 박보관 중생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모시고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열심히 수행만 하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세골에 원님이 굶어 죽게 돼야야 눈먼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3년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어도 그때에서 눈먼 중이 아주 못난 바보 같은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난리가 나도 여간에서 중은 굶어 죽지 않는다. 왜 그러냐? 중이 훌륭하고 법이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도 다 보내고 잘 여간에서 그거에 미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될순심은 무당이나 만신이나 점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법을 믿고 정법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닦아야지. 삿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도로 비록 무당이고 만신일망정 미신적으로 불법을 믿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만 모시고 있으면 무당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자식도 교육을 시킬 만큼 다 돈벌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 IMF 시대를 만나서 생활이 어려우면 무당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질을 하고 만신을 해서 잡신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그 집안에는 대대로 대를 물려가면서 잡신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잡신 숭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집안에 삼재팔란이 일어나고 급살을 맞고 온갖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릴라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번연히 속으로는 내가 이런 잡신 숭배를 하고 무당질하고 만신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등한히 하면 몸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까이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려면은 바른 종교를 믿어야 하고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깊이 믿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며 열심히 믿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고 삿된 신앙, 삿된 종교는 열심히 믿으면은 미치게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되고 치우치게 편벽지게 잘못 믿으면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고 다른 종교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종교 싸움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신 이후로 3000년이 되도록 불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거나 죽이거나 싸움을 일으켰단 말을 못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구를 무지치기 위해서 호국을 위해서 참 본의 아니게 임진왜란에 참여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부처님의 사상의 입각에서 보면 승려가 총칼을 들고 싸움에 나선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려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호국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 사명대사 잘못했다고 그것을 악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의 형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려도 나서야만 왜구를 쳐야만 한국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한국 나라를 지켜야 모든 불자와 국민을 또 지킬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불교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편과 자비와 지혜를 발동을 해서 서산사명대사가 일어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나 6.25 동란 때처럼 대단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사상,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하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불법이 정말 오늘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목마르도록 필요한 때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등을 천 개 만 개를 켜면 무엇 하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밝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법절을 밝히고 나라를 밝히고 우주 법계를 밝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0: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0: 또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불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사 불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거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생사윤회 생사의 달인데, 생사란 건 생로병사,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생사윤회, 보통 생로병사의 윤회다. 근데 생사에 윤회하는 건 고다.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벗어나는, 해탈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서 윤회란 말은 니까야 빨리 열어 삼사라라고도 하고 왔다라고도 하는데 삼사라라는 윤회의 말씀은 옮겨가는 거 윤회하는 자. 그 중생은 윤회를 안 해야 행복한 건데, 윤회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 옮겨가고, 돌고 도는 거. 그 다음에 왔다라는 뜻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에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거. 윤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회는 탐진치 삼독의 어두운,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두운 업을 짓는 것이다. 어두운 먹구름이다. 그래서 왔다라고 할 때는 깨달음이다.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윤회를 배제하고 부정한다. 불교는 그러면 불교가 수들 못해요.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에서 남는 것은 없다. 우선, 윤회를 부정하다 보면은, 연기, 무아, 윤회 보통 그러거든요. 뒤에 저희가 자세히 이건 설명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불교에서 카르마, 업으로,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인과,

말씀은 생로병사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윤회는 출발을 한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토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깨달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극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윤회하는 중생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깨달아, 부처님이 오셔서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걸 가르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배워서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비구 사부대중 우리 불자들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부대중 불자로서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윤회에 대해서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옮겨봤습니다. 불교에서 윤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108번뇌 탐진이 삼독의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 욕계 세계 무색계 이 사바세계 우리 인간 사는 세계부터 천상 세계까지 욕계 세계 무색계 삼계와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가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계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윤회를 부정하면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의 용어가 안 맞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체 다대환란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려면 환란이 많다 유아일인 등이 고 오직 나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비유품이 나오는 불교는 종교요 구원요 가피요 고난이 많은 자들아 내가 다 구원하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사설 해설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행체계 발정도 수행체계 사년초 수행체계 수식관 아나파나사티 수행체계 하면은 불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기도도 아니요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사설, 해설,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행체계, 발정도 수행체계, 사년초 수행체계, 수식관, 아나파나사티 수행체계 하면은 불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기도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요, 가피도 아니요, 손성취라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화경의 부유품을 부정하는 게 되고, 보문품을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음보살 우리가 열심히 가피를 기도해서 염불하는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중생 피곤에 무량 고피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중생들이 곤액을 입어서 힘들어해 고피신 응? 무량 고피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관세음보살 묘한 지력.

구원의 종교, 소원 성취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불임문자라고 좀 부정하면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하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항상 퀘스천. 의문을 가지고 이 무엇고를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나는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의 결과부제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사회와 사회의 목탁 소리로 들려서 사회의 깨달음이 울림이 와서 고뇌하는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뇌하는 중생들의 하나의 목탁 소리의 울림이 돼줘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위상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한테, 우리 사회 5천만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태어나는 원인,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을 계속 놓치지 말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명 업식과 가래에 있다. 어두운 그림자, 내 탓 안 하고 인과응보 안 잊고 전부 남의 탓으로 들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아가는 것을 원망, 저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 그게 무명이란 말이야. 가래, 욕망에 대한 집착, 물속에서도 물을 찾는 집착, 그래서 그게 윤회의 원인, 조건이 무명과 가래다. 초기 불전에서 그러니까 가래,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는 거, 욕망에 대한 자기 복의 분수밖에 욕망, 집착을 재생,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는 것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윤회하는 현상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죽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윤회현상은 윤회 없다고 부정을 할 수 있어도 윤회현상은 부정 못하고 버릴 수가 없다. 헌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윤회 없음을 말로써 버릴 수 있으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증명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마라의 마하왕과의 대화,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20에 나오는 말씀. 아난다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난 제자한테, 아난 존재한테, 우르벨레의 내란자라 강변, 아니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때 아난다여, 마라바삐 만뜨가 나에게 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선 마라바삐 만뜨는 아난다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걸 아난 존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덕이시오. 이제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오. 마왕이 얘기해요.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시란 얘기예요. 돌아가시라. 입적하시란 말씀이요. 선서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십시오. 대덕이시오. 이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요. 나는 마라빠삐 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빠삐 만뜨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나는 나의 남자 신도 청신사 제자들이, 나는 나의 여신자 청신녀 제자들이. 이게 경전이 길어서 제가 축소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게 길어요, 이게. 제자 사부대중한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줄였어요. 사부대중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 법을 설하는 거요. 없다고 부정하는 건 이건 망발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얘기하지 잘못 설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스님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갈래 설법하는 것도 신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금강경 강의를 들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열심히 강의가 다 틀려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 한 것과 같이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진리에 따라 나의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자기 스승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다 비판하고 파사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전도도 안 하고 말도 전달도 안 하고 법도 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반에 완전히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세종께서는 완전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는 말씀. 자, 여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씀을 좀 썼는데, 쌍육관이까야 15번경 막대기, 15번 막대기경에 나오는 말씀, 9번에 나오는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 막대기경, 쌍육관이까야. 공중에 던져진 막대기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공중에서 막대기를 던졌어요. 끝부분으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듯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어, 무명 가래 놓치지 마시고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세상에서 떠나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윤회에 대한 말씀 또, 참 생각하다 많이 걸러서 말씀을

0: 중독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거라.
1: 세상의 지혜를 담는 신문, 현대 불교 신문.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합니다.

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러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입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부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 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탈라궁과 족항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0: 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2: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재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0: 시즌2는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
1: 이거 좀 하나 줄래요? 너무 좋네. 네.
0: 그 다음에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 아, 그러세요?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1: 아, 예.

0: 10월 지금 드시고 네. 계신 물이
1: 아 우리 그 해탈소에 그 해골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
1: 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 물이요?
1: 예예. 예.
0: 이게 혹시 그 네. 그 유명한
1: 예, 맞습니다.
0: 원효 대사님이 예, 예. 깨달음을 예. 얻었다고 하는 그 물인가요?
1: 예, 예.
0: 아 그게 여기 있어요?
1: 예, 예.
0: 오, 저도 한 잔 마실 예.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다 같이 이거거든요.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0: 우리 수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1: 한 채만
0: 있었어요.
1: 있었고.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네. 우리 식재로 찾아서 채채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베리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1: 이게 이제 엄나무인데요.
0: 엄나무.
1: 엄나무인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엄나무를 개드롭. 이 개드롭은 이게 가시기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지금처럼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0: 이렇게 네, 봉오리, 봉오리 올라온,
1: 예, 올라온 거. 네. 이게 최상품이에요.
0: 예. 그러니까 더 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아니 먹기는 먹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거칠어졌고 거칠어졌다는 것은 식감이 약간 이제 그쵸, 다운되는 네, 거죠. 네, 네. 아주 여리고 참 부드러운. 그래서 이 채국에서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엄나무순을 채취한다.
0: 네.
1: 그러면은 언제 채취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잘 포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0: 그 파악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1: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된다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0: 안 된다.
1: 일단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뚝 따는 거.
0: 그냥 뚝 따시.
1: 예, 예, 예.
0: 선생님 이거 따시다가 막 가시에 찔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1: 아, 그럴 경지를 이미 벗어났고요.
0: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따겠습니다.
1: 예, 예, 예.
0: 턱 꺾으면 되는 거죠?
1: 예, 예.

0: 아, 이게 웬 떡이야?
1: 아, 제가 오늘 탐색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스님한테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화석.
2: 강화석 좀 먹고.
1: 아, 나 알겠습니다. 스님 다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스님도 네네. 떡의 그 모습을 빌린 빵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오늘 한번 저도 비교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이 너무 다채로워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2: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음식을 자꾸 하는 공양가는 셰프다 보니까
1: 아, 그렇죠. 네,
2: 제 나름대로 고안을 했어요. 할 일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자, 이제 너트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 네네네.
2: 묵두부리.

0: 수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걸 그 특파원들은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1: 그럼 스님이 그 고문헌에 있는 사찰 음식을 좀 체계화시키셨잖아요.
0: 네.
1: 고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스탠다드 레시피는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료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진행 방법 몇 가지

0: 자, 이제 그 주로 이제 늙은 호박을 밑에 까는데 스님 오늘 특별히 단호박을 준비했어요.
1: 아, 그 이유가 뭐예요?
0: 밑에 깔 거예요.
1: 아, 네.
0: 아니, 늙은 호박도 맛있는데 네. 저는 단호박이 또 달짝지근해 맛있다.
1: 아, 스님 단 거 좋아하십니까?
0: 예. 네.
1: 아. 와, 억수로 덥습니다.
0: 그,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응? 피디!
1: 아이고,
0: 땀을 뻘뻘.
1: 처음에는 저기 실외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덥네요. 네. 네. 선생님, 다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여기.
1: 단호박을 이렇게 실외에다 깔고.
0: 예, 쌀가루
1: 넣고 예.

0: 네네네.
1: 그 황혜성 교수님이 사찰 음식을 엄청 연구를 하셨어요.
0: 네네.
1: 그리고 그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세상에 당신이 수집한 자료를, 와, 비구이다, 이거, 비구 스님.
0: 그니까요.
1: 정문 스님께서 세상에 사찰 음식을 연구한다, 앞치마를 두는데 너무 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묵두보져 있는 거예요.
0: 와.
1: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황혜성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벌린 것은 네. 사실은 이 전문가루가 네. 좀 스며들어서 표표가 네. 형성된
0: 아,
1: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0: 시간을 갖기 예, 위해서
1: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불 켜시고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0: 기름의 향이
1: 근데 들기름을 좀 더
0: 알겠습니다.
1: 아끼지 마시고 팍
0: 알겠습니다.

0: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한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 간 협력과 현대인의 정신적 치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교가 앞장서 마음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교가 앞장서 마음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바티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융식 추기경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종교를 넘어선 두 지도자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전 세계 성직자 관리와 교구 자산 운용을 감독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전하며 가톨릭과 불교가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2: 공동선이라는 더불어 산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연대하고 그런.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3: 자살률도 최고고 또 뭐 이런 저출산율도 세계 최고고 하물며 교통사고율도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고 또 지금 불편해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0: 이제 조금 접점을 가졌다. 이제 접점이 밝혀지고 있다. AI를 통해서 불교를 알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종단이 그리고 여기 있는 교역직 그리고 일반직 종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1: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육근, 육경, 육식의 18계와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뢰야식 등 유식하게 마음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집착, 의식 구조 역시 이 범주 안에 있으며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마음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일체 유심조와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하정우 전 수석은 AI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과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습니다. 하전 수석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과제로 불교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해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짚으며 경전과 해설서, 스님들의 법문 등을 대대적으로 디지털 학습 데이터

0: 7곳을 소개하는 공간에서는 천년 수행 도량의 역사와 가치를 만날 수 있고 목탁을 직접 두드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부스에서는 퀴즈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쉽고 재밌게 알아갑니다. 회암사지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람객들은 보광전을 배경으로 한 XR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메타버스 공간을 누비며 옛 회암사지를 시공간을 넘어 체험합니다. 진관사 부스에서는 수륙제 불단을 장엄하는 지화를 직접 만들어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세계유산위원회 참관인들도 곳곳에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매력을 느낍니다.
1: Now it's really wonderful to see the culture and such a diversity of the Korean culture exhibited and especially to

0: 힘든 환경 속에서 합창단 활동은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류합창단 방한 주최 측은 단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취업 기회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도 지금 받은 사랑,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내년에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불교계의 자비 동행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고국에서도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날개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가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부산 불교의 화합과 신도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어제 부산 양정동에 있는 부산불교회관 5층에 신규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주지 정호스님, 이윤희 부산

0: 한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오는 9월 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간화선의 이론과 실참을 주제로 전국 비군의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의 지도로 하반기 수행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대전 화엄사가 제3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 법회를 개최하고 불자들에게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9일 경내 큰법당에서 주지 해광스님, 광불사 주지 고금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선지식 초청법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지 해광스님은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며 이번 법회는 우리 마음속의 무명을 밝히고 참된 지혜의 눈을 뜨게 해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엄사는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BTN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을 비롯해 저스트비 홍대 선원장 준한 스님, 양주 회암사 주지 인공 스님, 통도사 유런 율감 정본 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평상 스님 등을 초청법사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인도 철학의 밑거름이 된 고대 영적 성전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 현진 스님은 수년간 인도 뿌나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정밀 연구한 끝에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의 왜곡을 걷어낸 한글 번역서 주요 우파니샤드 18책을 출간했습니다. 스승의 발 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한 비밀스런 가르침을 뜻하는 우파니샤드는 조계종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 현진 스님은 수년간 인도 뿌나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정밀 연구한 끝에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의 왜곡을 걷어낸 한글 번역서 주요 우파니샤드 18책을 출간했습니다. 스승의 발 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한 비밀스런 가르침을 뜻하는 우파니샤드는 현재 200책 정도가 전해지고 있으며 현진 스님은 이 가운데 가장 순수한 사상적 가치를 인정받는 18책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개별화와 소유에 갇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공허를 견딘 현대인들에게 본질적인 해방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문장 해석 파일을 봉선사 범어 연구소를 통해 무료 공개합니다. 신요엔이 이토신조 개조의 열반 37주기를 맞아 열반 달예제인 항명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요엔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의 총본산인 응현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사에서 항명 법요식을 일제히 봉행하고 교화의 이타정진을 서원했습니다. 이토신조 개조는 출가와 제가 모든 사람들의 구제의 길을 찾아 수행의 길로 들어섰고 대반 열반경을 기반으로 신요엔을 창종했습니다. 접심수행을 통해 불심을 닫고 이타행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연 이토신조 개조는 1989년 이날 해등원에서 상주의 법신이 됐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종교인은 이타행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라며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신요엔의 가르침을 열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3: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

0: 나가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공 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난 비법을 하나 일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깍지를 끼시고 엄지검지를 교차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른쪽 엄지가 왼쪽 엄지를 덮습니다.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그래서 명치에다가 둡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조선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될 일입니까?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왼손 엄지를 덮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치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딱 집중을 하십시오.

타. 그대로 계십시오. 홈. 아라바자나디 올.

자, 바로 하시고. 이러고 이제 전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입법계인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내려가도 될 법하긴 합니다만. 이게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 대국통께서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고 받은 오자계송, 거기에 옴과 디를 붙여서 칠자계송이 됩니다. 이것이 환경 저 뒷부분에 42자관 첫 번째 다섯 글자, 그게 바로 아라파차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에 처음으로 무중생들에게 설법하셨던 자장 스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화엄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법계 해야만 법계 세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입법계 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일러드린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만, 이 입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이 필요한데, 나무 대방 광불 화엄경 하면서 지금은 화엄경회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공양합니다. 요즘 말로 다른 식으로 하면 사랑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경, 공양, 사랑이겠습니까? 대방광 화엄경에 대한 공경이며 공양이며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방광 불 화엄경의 수많은 불보살님께 대방광 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무를 꼭 귀합니다라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십니까? 부끄러워서 뭐 잘. 어디에 언지에 남사시럽구로 사랑합니다 잘 못합니다. 몇몇이 인간이고 웃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이고. 사랑이란 말이 사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아들인 수양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바치니 거기에 월인천강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는 중생을 사량할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처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전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부처님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볼에 이러고 계시잖아요. 보신 분 좀 보고 사이소.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히 뭐 환범문 오시가 무엇이라 하고 계시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느냐. 아유,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저들을 이뻤게 벗게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니르바나의 세계에 논일게 할 수 있을까. 환경에

이제 나들어가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 하네. 너무 뛰어도 탈이다,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임이, 기쁨이 가득해져야 그때 환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고 엄지와 엄지, 검지와 검지, 뭐 헷갈린다, 엄지, 검지. 제일 큰 두꺼운 손가락을 이렇게 덤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깍지를 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엄지와 엄지를 덮는 것은 지관과 정해에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시작할 때, 경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고 방광을 놓으시고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매에 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삼매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환경에 광명이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손가락과 손가락을 교차하시고 가슴 속 10cm 정도의 대방광 불 환경의 광명이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화엄의 본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치 우명의 어둠이, 자, 드리시겠습니다.

소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이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삼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오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육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칠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팔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십지를 표현하는 보살 외에

이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밖에 입은 들었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뒤에 법계는 뭐냐? 법계는 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라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진공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금방 안 빠져나갑니까? 딱 들어오면 고마 탁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까? 좋은 말들은 이렇게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금방 빠져나가는데 나를 구박하는 소리 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못에 뭐 가슴에 박힌 못들이 없어가 괜찮습니까? 어찌 그리 귀한 말씀은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말은 한 번 귀에 팍 하고 박히면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 유력난발이라고. 한 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된 말이 쉽게 치유됩니까? 흔적 없는 말이 나의 귀에 팍 하고 박히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입 밖에 들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친구의 말에 자기 속에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법성계 외운 것만 해도 약찬계 외운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 듯한 말을 들을 때는 엄청나구나 하다가 또 좁에만 지나면 뭐 법성계가 뭐 밥을 주나 국을 주나 뭐 약찬계가 뭐 밥을 주기를 하나 뭘 주기를 하나 그때 법성계가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줍니다. 어떨 때 주는 게 됩니까? 내가 법성계의 영험이 분명하다라고 뭐 할 때?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화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초조 두순법사, 2조 지연법사, 3조 현수법장법사, 4조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의 화엄경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청량진관법사이십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인양반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 인간이 맞기는 한가? 내가 보는 환경과 이 양반이 보시는 환경은 다른 건가? 다른 거죠. 100번 다른 거죠. 제가 보는 환경과 청량진관법사가 보는 환경은 문자는 글자는 같을지언정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환경의 조사들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라 불렸던 분이 바로 청량진관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저술을 남기시니 그것을 화엄경 수소연의 초라고 합니다. 화엄경 대목대목마다 해석을 다시고 그걸 첫 번째 소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도가의 철학과 유가의 가르침과 세간에 내놓으라는 가르침들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엄 4조 청량진관 스님. 화엄의 5조는 이 스님의 엄청난 가르침 속에 성장한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을 화엄의 5조라고 하고 청량진관과 화엄 5조인 규봉종밀이 입법계, 법계의 세계, 화엄경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진공관, 이사, 무예관, 세 번째 주변 함용관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 중에 단어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억수 아닙니까? 억수. 저쪽 동네 만수보다 높은 게 억수라고 전에 말씀 한번 했잖아요. 만수로보다 억수로가 훨씬 높지. 억수로, 겁나게. 겁나게 할 때 겁자가 일겁의 겁자, 겁의 겁자 아닙니까? 시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자입니다. 그게 겁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 부정불감 아닙니까? 법성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 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법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반야신경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반야신경과 지금 이 순간 반야신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 되니 뭐가 됩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경계를 얻고 나니 여러분 이게 환경 입법계의 세계가 아니면 뭡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 가운데 내가 만나는 세계는 이것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말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것, 이것과 저것, 것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에너지 자극이 확 벌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지 나를 저것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거, 네 거 맞습니까? 거, 것 같은 말입니다. 내 거, 네 거 내 거라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네게 생기는 거죠. 내 자식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하는 순간, 내 거 하는 순간 여기에 착이 붙습니다. 자식이 어째 여러분 겁니까? 지 거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욕심 덩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통로사만큼 화음의 세계에 충실한 곳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을 딱 앉아놓는 순간 대웅전이 되고 대강명전이 되고 그죠? 비로바나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비로전 대강명전이라 할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대웅전이라 할 것이고 그죠? 이름이 생겨서 그 부처님 이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0: 네, BTN 불교 TV 붓다회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0: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저 용이 도술 부린 모양입니다.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7: 저기
4: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앉는 연습을 하게 되고, 앉는 걸 익숙하게 본인이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습득될 만하면은, 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번뇌망상입니다. 예,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선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번뇌망상도 없습니다. 오직 빨리 시간만 끝나게 돼. 시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시계 보면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고 또 밤은 또 1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죽비를 치면 아 이제야 끝났다라고 마치 그 등산하는 분들이 그산 정상에 앉은 것처럼 아주 너무 홀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선을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번뇌.

0: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의정이 넘어서 의단을 이루어서 일제처 일제시의 의단이 그대로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홀연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화두를 깨달으면 그러면 해탈 열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스님들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이란 마장의 바탕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나선 혹은 조사선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자, 원래 조사선의 모습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왜 힘들다 그랬죠? 자복에 앉아있으니까. 앉아서, 자복에 앉아있어서 하는 것이 선이다, 혹은 참선이다, 라고 우리는 등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1: 의자에 앉는 게
0: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자복에 앉아있다가 요즘엔 대부분이 의자에 앉습니다. 자, 선은 원래 자세와 관계가 없다. 선은 행,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어, 말하고, 묵, 침묵하고, 동, 마음이 움직이고, 정, 마음이 고요한 이 모든

0: 1박 2일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추인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즉 선정이 아닌 자성을 깨닫는 것이 본래 조사선의 참선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그것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주인이 누구죠?
1: 나예요.
0: 그건 나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그것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주인이 누구죠?
1: 나예요.
0: 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으면 그 나가 바로 해탈

0: 하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나인가? 참나 이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나.
1: 참나.
0: 참나.
1: 참나.
0: 여러분 다 나 있죠?
1: 네.
0: 근데 왜 나를 참나라 했을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12연기로 보는 참나. 이걸 통해서 참나를 찾는 방법, 참나는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나란, 자, 우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죠.
1: 네.
0: 자, 여러분, 집. 내 집 맞죠?
1: 네.
0: 그 집이 나입니까? 주인이 나인가요?
1: 주인이 나입니다.
0: 내 옷, 그러죠?
1: 네.
0: 그건 나의 옷,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럼 옷이 나예요? 옷의 주인이 나예요?
1: 옷의 주인이 나입니다.
0: 옷의 주인이 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보면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날까요? 그 이름이 그 나라고 아는 주인이 날까요? 이름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주인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죠. 주소. 주소가 날까요? 그 주소에 사는 주인이 날까요?
1: 주인이 날까요?
0: 예.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보통 내 지식, 나라고 착각합니다.

0: 30살 때 나와 80살 때 나가 나가 다른가요?
1: 같습니다.
0: 나는 똑같죠. 예.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2: 나의
0: 경험이 바뀌었죠. 고로 경험은 내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기억. 우리는 매 순간 안입에서 시를 통해서 색상의 미척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많아도 누구에게요?
2: 나에게요.
0: 적어도 누구에게요?
2: 나에게요.
0: 기억이 늘어나도 누구에게요?
2: 나에게요.
0: 고로 기억은 내가 아니죠. 자, 그래서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눈을 감아보세요. 예, 뭐. 자, 우선 눈을 감기 전에 눈을 뜨고,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2: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즉, 보여지는 것은
2: 내가
0: 나가
2: 아니다.
0: 자, 그러면 확실히 아셨죠?
2: 예.
0: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살펴보시지 않고 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내가 집을 보고 있어요.
0: 그럼 집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2: 주인이 나.
0: 보고 있는 주인이 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내가 옷을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므로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억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 것은 나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몸입니다. 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좌측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보여지는 죽비가 나예요?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아는 주인이 나입니다.
0: 자, 확실하시죠?
1: 네.
0: 자, 이제는 자신의 몸을 보세요.

0: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진여 자성이란다. 왜? 참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 그래서 자성. 나는 진여 자성이다. 그 나는 본래 성불이다. 네, 왜 본래 성불이냐?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1: 있습니다.
0: 부처님 법을 배우니까 생긴 거예요?
1: 아니면 본래.
0: 아니면 수행을 하니까 점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1: 아니요, 본래 있었어요.
0: 본래 있죠.
1: 네.
0: 그러면 왜 본래 성불이냐? 그 나를 볼까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 몸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몸의 주인은?
1: 나야.
0: 변하지 않는다. 그럼 생로병사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1: 몸에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다.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그러면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시

0: 없나요?
1: 있습니다.
0: 있겠죠?
1: 네.
0: 어떤 분들은 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집이 좀 낡았으면 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죠?
1: 네.
0: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 그죠?
1: 네.
0: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지금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루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 불만족,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몸이 필요하다, 몸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만족과 편안함,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우울한데 딱 커피 한 잔 먹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커피 마시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1: 몸이 있어야 됩니다.
0: 몸이 움직여서 커피를 내려서 마셔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얻고 싶어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또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얻고 싶어하고요.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려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이 가득한 꽃밭에 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 내가 맛과 향을 맡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즉 입과 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촉, 이 피부의 촉감에 감각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각기관 어디에 있다?
1: 몸에
0: 있다. 그러니까 몸이 꼭 필요하다.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그 즐거움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몸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그 노력해서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간다. 태어난 사람이 200년, 5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부처님은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또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젊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먹고 아프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없죠. 그러면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지금의 불만족, 혹은 불편함,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얻는 건데 늙고 병

0: 중으로 죽음이 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1: 네.
0: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편안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유일하게 나를 찾는 거다. 즉 나를 깨닫는 거다. 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곧 해탈 열반이다. 자, 왜 나를 찾으면 해탈이라고 그랬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주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1: 안 변한다.
0: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안 변하죠.
1: 네.
0: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가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마음이 나라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1: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불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불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죠. 그러면 불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하는 주인입니다.
0: 자, 이제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불만족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선물을 줘서 너무 기뻐.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누가 무엇을 보죠?
1: 내가 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0: 참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2연결 통해서 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저의 설명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 참나를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 보면 무명. 자,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무명.
1: 무명.
0: 행.
1: 행.
0: 식.
1: 식.
0: 명색.
1: 명색.
0: 유깁.
1: 유깁.
0: 촉.
1: 촉.
0: 수.
1: 수.
0: 애.
1: 애.
0: 취.
1: 취.
0: 유.
1: 유.
0: 생.
1: 생.
0: 노사.
1: 노사.
0: 이 12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12가지를 사유를 통해서 해탈 열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 사유를 하셨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뭐냐? 늙고 병드는 거다. 그럼 늙고 병드는 원인은 뭐냐?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1: 필요하잖아요.
0: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싶어요?
1: 회복하고
0: 싶죠. 네.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싶어요?
1: 회복하고
0: 싶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몸을 구하고자 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육입, 촉, 수, 애, 취, 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무명행식. 전생의 행위와 전생의 우리 업식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입, 촉, 수, 애, 취, 유. 이게 현생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나의 삶이란 나의 행위고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다음에 생노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의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0: 행위와 나의 업식이고, 업식이란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이거든요. 이번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다음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그럼 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 나는 똑같으니까 변하는 것은 나의 행식이 변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동일하죠. 그럼 내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1: 내 몸에 있었어요.
0: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0: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1: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0: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1: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0: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방법을 널리 널리

소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0: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김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스님. 저는 이제 경북 영천에서 대를 이어서 목탁을 만들고 있는 안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들 꾸준히 하고 있는 젊은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진석 대표님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대표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길. 와, 3대째. 또 네.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좀 뭐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종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그 일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 도와드리러 가고 또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아버지께서 목탁을 해오는 그런 전통의 무게가 어느 순간에 딱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막 제가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굳이 저 회사 그냥 그만뒀어요. 저 이제 목탁 가르쳐 주세요.
0: 예. 이렇게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1: 그때가 딱 기억을 하는 게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0: 2015년부터.
1: 네, 그때부터 딱 그냥 아버지께.
0: 거의 10년 전이었네요.
1: 네. 뭐 연차로 따지면 한 뭐 한 12년 정도 되긴 하는데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0: 예. 아버지가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0: 네.
1: 예. 저도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저 스님 되겠습니다 하니까 네. 얼씨구나 잘 됐다. 저희 아버지도 네. 우리 안진선 대표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힘든 거니까 자식이 힘든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당신이 스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에 두고 온 우리 아들도 스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0: 네.
1: 예. 부모님 마음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
0: 너무 공감됩니다.
1: 예. 3대째라고 했는데 그만 네. 할아버지, 아버지로 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0: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하시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찰 짓는 대목장이셨다고 예,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근데 하지만 아버지께서 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찰 짓는 대목장 일을 하진 않으셨고요. 전국을 떠돌다가 어느 한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서 목탁을 만드시는 스님을 만나서 그때 목탁 만드는 거에 이제 기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한 10대 후반부터 목탁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저 또한 이제 약 10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목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사찰을 건물을 네. 짓는 네. 대목수셨고
0: 네, 맞습니다.
1: 대목장이라고 네. 불리우셨고
0: 네.
1: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네. 고스란히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0: 네.
1: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목탁을 직접 네. 만드는 이 길을 걸으셨고
0: 네.
1: 또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이 목탁 장인의 길을 지금 아드님이 네. 전수받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한편의 소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저희 충북공예 썼었던 그 낙관을
1: 충북공예?
0: 네, 지금은 영천에 와서 상호를 좀 변경을 하지만 그 일대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낙관을 그대로.
1: 야, 저 사진에 나오네요.
0: 네, 저 예. 옆에 충자가 있는데요. 오. 그대로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불교 예. 공예의 그 길을 좀 이어가고자 아직도 지금 계속 이게 충자 낙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할아버지께서 충북 분이셨나요?
0: 네, 고향이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아버지 고향도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1: 충청도 분들이 점잖으세요. 아, 뭐 포장하기 나름이죠. 네. 어렸을

0: 나오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네,
1: 오.
0: 쉬라고 하고 일찍 가라고 하고
1: 왜?
0: 하니까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만나서
1: 아싸!
0: 네,
1: 뭐.
0: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잖아요.
1: 있었죠.
0: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1: 힘들었죠.
0: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이게 대를 잇는 거에 위기가 올 정도로
1: 그
0: 좀 예,
1: 정도로.
0: 많이 힘들었었는데
1: 예.
0: 그때 아버지께서도 너 다른 일 알아봐라. 예,
1: 아버지께서요.
0: 이거 안
1: 안
0: 되겠다.
1: 되겠다. 딴일 알아봐라.
0: 예, 그럼 뭐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가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못 먹고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 이게 뭔가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공백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목탁에 다른 전통 공예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치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탁의 오칠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또 다른 디자인의 목탁, 또 다른 오칠 기법을 활용한 그런 목탁의 뭐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목탁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금방 오치를 목탁 제작하는데 접목했다고
0: 네.
1: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본래는 그 오치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제 뭐 보존성이라든지
1: 그렇죠.
0: 심미성을 조금 살리는 부분이었어요.
1: 저희도 그 스님들 공양자씨는 나무 바리떼 오치를 다
0: 네,
1: 하거든요.
0: 맞습니다. 그 스님 그 공양하시는 그 바루도 또한 이제 보존성이랑 심미성이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식기라는 특성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치를 활용을 하는데 목탁 또한 좋은 소리,
1: 좋은 소리.
0: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뭐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1: 보관도 오래 할
0: 조금
1: 수 있고.
0: 네, 고려를 하게끔 이제 다양한 오칠 기술을 접목을 하면
1: 이게 오치를 잘안 했었던 건가요? 원래는?
0: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오칠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도도 달리하고 색도 달리할 수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 좀그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목탁에 오칠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목탁에 옥칠이라는 기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변화를 많이 주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정확하십니다, 선생님.
1: 예. 그러면 이게 목탁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 목탁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모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특히 산살구 나무만을 꼭 고집을 하셨어요.
1: 산살구 나무.
0: 예, 맞습니다.
1: 뭐가 또 다른가요?
0: 네, 이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게와 소리와 그런 나무마다 우리 단단함이 다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1: 다르죠.
0: 네, 거기서 너무 무거우면 단단하고 무거우면 무게도 있고
1: 그쵸.
0: 근데 가공이 너무 힘들어요.
1: 예.
0: 그리고 너무 가볍고 그 무른 나무를 사용하면 목탁을 만들기에는 쉽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적의 재료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또 선택을 하셨고,
1: 최적의
0: 네.
1: 재료다.
0: 근데 살구나무에 설화도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우리 산에는 막 호랑이도 있고 그랬던
1: 호랑이.
0: 시절부터
1: 예.
0: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이나 그

0: 그렇게 하나의 나무를 건조하는 게 몇 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1: 뿌리를 잘 맞추고 이제 마감치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게 하나의 나무를 건조하는 게 몇 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아름다운 통통 하는 네. 아름다운 목탁 소리가 나는 거군요.
1: 네.
0: 야, 목탁 칠 때마다 마음이 새로울 것 같아요.
1: 아,
0: 야,
1: 네, 맞습니다.
0: 이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왔단 말인가.
1: 네.
0: 오늘 내 손에 이 목탁이 들어왔으니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목탁을 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0: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1: 과정을 좀 줄여보려고.
0: 네.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예,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성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와 저도 깨달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자연에 맡기는 게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지금 건조는 이제 어느 과정에 자연도 같은 이 목탁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건조를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거의 없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바쁠 때도 있고 막 그럴
1: 있죠.
0: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복잡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재촉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하게 되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좀 이게 마음의 평온을 좀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예,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1: 목탁을 만드는 좀그 기나긴 과정을 효율적으로 줄여보고 줄여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
0: 네, 인위적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 오히려 자연에 맡기고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니까 훨씬 더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훨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0: 말씀 정확하십니다.
1: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0: 네.
1: 욕심 부리고 급하게 하면 꼭 문제가
0: 아,
1: 생기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 한 단계 한 단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언젠가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리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진석 대표님은 목탁을 만들면서 그
0: 네.
1: 진리를 배우신 거네요.
0: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출가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0: 네.
1: 전막 어디 강원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선방 갔거든요. 빨리 깨달으려고. 그 저는 뭘 걱정했냐면 너무 빨리 깨달을까 봐 걱정했어요. 아무도 이러시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몸만 좀 건강만 해쳤거든요. 너무 막 욕심 부리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좀 건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렇게 삶의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 목탁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를 또 느끼셨고

0: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부터 이 목탁은 이 소리가 맞구나. 예, 이 목탁은 이 목탁은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1: 이 소리는 이 소리대로, 저 소리는 저 소리대로.
0: 그래서 각각의 한 개의 목탁마다 이렇게 그 소리가

0: 자연에서 맡기는 것처럼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그대로 네, 뗄감으로 뭐
1: 네,
0: 예,
1: 뗄감으로.
0: 본래의
1: 네.
0: 가치의 본래의 모습으로 또
1: 본래
0: 돌려
1: 모습으로.
0: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더 나은 목탁을
0: 네.
1: 탄생시키기 위한
0: 네.
1: 본래 자리로 너를 놓아줄 뿐이야.
0: 맞습니다.
1: 예, 그럼 목탁이.
0: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 목탁들도 꽤 있으세요. 아까도
1: 예.
0: 그 자연에서 맡기는 것처럼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그대로 네, 뗄감으로 뭐
1: 예,
0: 예,
1: 뗄감으로.
0: 본래의
1: 예.
0: 가치의
1: 네.
0: 본래의 모습으로 또
1: 본래
0: 돌려
1: 모습으로.
0: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더 나은 목탁을
0: 네.
1: 탄생시키기 위한
0: 네.
1: 본래 자리로 너를 놓아줄 뿐이야.
0: 맞습니다.
1: 예, 그럼 목탁이 이해해 줄까요?
0: 아마 네, 또 다른 또 목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또 불을 지피는 뗄감이 또 된다면 또 충분히
1: 오늘 참 좋은
0: 네.
1: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에게 목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목탁은 모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0: 네.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목탁 소리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분들도 이제 목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1: 그렇죠.
0: 편안해진다고 많이들 네,
1: 편안해진다더라고요.
0: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목탁이라는 게꼭 사찰에서만 사용되는 불교 용품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뭐
1: 예.
0: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교가 세상에 출현하게 된게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탁도, 이 목탁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결국

0: 아,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불교박람회 또한번 오시고, 옆에 근처에 사찰 있으면 사찰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그렇게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불교 박람회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 이유가
0: 네.
1: 대표님 때문이었네요.
0: 아니, 꼭 그런
1: 아, 웃자간 얘기입니다.
0: 네.
1: 그래도 뭔가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0: 네, 항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주제가 재밌는 불교였습니다.
1: 재밌는 불교.
0: 네. 그래서 그때 주제에 맞춰서 저도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목탁, 피아노도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1: 오, 목탁으로 연주를요?
0: 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거의 방강제로 목탁 체험을 했었던 것처럼, 약간 많은 분들이 사찰에 가면 법당에 놓여있는 목탁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두드려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오셔서 목탁을 두드려볼 수 있는 목탁 체험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능했습니다. 목탁을 구입하러 오신 스님이 그냥 일반 젊은 관람객에게 목탁 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 스님이
0: 목탁을 구입하러 오셨는데, 관람객이 그 목탁을 잡는 방법이랑 두드리는 법이 그게 아니니까
1: 너무
0: 답답하셨는지, 네.
1: 어설프니까
0: 또
1: 보다
0: 막
1: 못해서 가르쳐
0: 이렇게
1: 주셨나
0: 잡는
1: 보다.
0: 거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1: 아마 막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을
0: 오,
1: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보살님께서는 좀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짐을 이만큼 지고 계신 보살님이셨는데, 목탁을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줄을 서서 본인이 직접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그 어떤 일이 있으시냐라고 드리니까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런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목탁 소리를 들으니까 팍 눈물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울컥해서.
0: 예, 그걸 보고, 야, 이게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또 이렇게 또한 분이 또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1: 야.
0: 막 이런 또 생각을, 네, 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야, 그 가슴에 맺혀있던 어떤 답답한 걱정, 근심이 목탁을 치면서 그냥 터져나오신
0: 네,
1: 거네요.
0: 그러신 것
1: 또 그게 분명히 해소되었을 거고.
0: 같습니다. 네.
1: 저는 한동안 목탁 소리가 되게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출가하고
0: 네. 네.
1: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무슨 얘기야?
0: 맞습니다.
1: 눈치채셨구나.
0: 네.
1: 아, 나더 자고 싶은데.
0: 네.
1: 광우야, 일어나라. 계속 새벽에 목탁을 치는 거예요. 우리 도량석이라고 하죠.
0: 맞습니다.
1: 이제 새벽 3시에 도량을 돌면서 목탁을 땅, 땅, 땅
0: 네.
1: 목탁을 치면서 하면 이제 깨어나야 되거든요.

0: 학생이
1: 와 목탁 키링이다 오. 라면서 달려와서 목탁을 구입하셔서 오. 가방에 이렇게 탁 달고 가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그래서 어, 나는 열쇠고리라고 했는데 어. 왜 키링이라고 하면서 가방에 달고 가지?
0: 그게 세대 차이래요.
1: 어, 네 맞습니다.
0: 아, 우리가 열쇠고리 하면 9세대고요.
1: 맞습니다.
0: 키링이다 하면 네. 신세대고요.
1: 그게 네. 예전에
0: 저는 처음에 키링이 네. 뭔지 몰랐어요. 어, 어.
1: 저도 똑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연배가 좀 비슷할 거예요. 아, 네.
1: 그래서 저 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또 나는 저는 또 열쇠고리라고 해서 물건을 놔뒀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매하시는 입장과 하는 또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것 또한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목탁 열쇠고리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를 지우고 목탁 키링이라고 바꿔서 적었습니다. 오. 그래서 또 그 효과인지 그리고 그 이 키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준비한 물량을 또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오. 얻었고요. 목탁 또한 목탁을 체험을 또 진행을 하면서 직접 목탁을 또 두드려 볼 수 있는 우리 절에 있는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이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목탁도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이야, 얻었고요.
0: 참으로 좋은 소식, 네. 좋은 네. 이야기네요. 그런데 네. 젊은 애들이 저 9세대식으로는 열쇠고리, 네. 신세대식으로는 저 키링, 목탁 키링.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다양한 목탁을 활용한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있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기발하고 재미난 또 좋은 굿즈 많이 많이 앞으로도 만들어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마음을 깨우는 시우 피우 초성 퀴즈예요.
1: 네, 한번 맞춰보세요.
0: 너무 선생님. 어려워서 뭐 마음을 제가 배가 고팠는지 네. 스프 뭐지 뭐 네. 뭘까 뭐 아니면 마음을 깨우는 근데 이제 뭐 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누우라고 네. 쇼파 뭐 그러다가 네. 모르겠다 가장 건전한 이제 단어를 한번 골라봐서 네. 소풍이라고 한번 네. 했는데 네.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요. 마음을 깨우는 네. 소풍 뭐 이랬는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네, 정답은 네, 쉼표입니다.
0: 쉼표. 네. 아 생각도 못했다. 쉼표.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깨우는 쉼표.
1: 목탁의 우리 소리는 좀 이제 바쁜 좀 흐름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탁이 단순한 소리를 내는 불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그 본래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집착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주는 잠시 쉬는 그런 목탁 소리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0: 마음을 깨우는 쉼표. 아까 말씀해 주신 목탁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뜻이 그대로 함께 이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마음을 편안해 주는 도구, 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네.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안진석 대표님.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이 목탁이 의외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1: 네, 맞습니다.
0: 자세히 또 설명 부탁드려요.
1: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명상이 참 주목도 많이 받고 해외의 큰 기업의 CEO분들도 명상의 중요성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불교 종단에서도 우리 명상을 좀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예, 있죠.
1: 네. 근데 해외에 그 우리나라 한 스님께서 우리나라 명상 방법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그 명상법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런 예불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목탁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0: 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 불교를 해외에, 그리고 우리 명상을 해외에 알릴 때 목탁 또한 좀 이렇게 제가 홍보를 잘하면 저절로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게 해외에 저절로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불교에서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해외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이제 해외 전시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뿐만 아니라 나무의 울림과 이런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해외 전시도 준비 중이고, 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우리 목탁을 또 해외 여러 사람들에게 또 소개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0: 네.
1: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열심히
1: 예.
0: 하겠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0: 네.
1: 앞으로의 이제 이 목탁 장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보통 목탁이 이제 사찰에서 사용만 되는 그런 도구에서 우리 일상에서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조금 많이 만나보게끔 이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작은 도구, 이 목탁이라는 이 작은 도구에서 그런 위로와 그런 메시지를 좀 받.

0: 또 만나게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목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명상에도 목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그 부분에서 가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계획하고 있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해나가면 저절로 가피가 찾아오지 않았던 이 가피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게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획하고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있으니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보답이 있으리라는 신념으로 행하고 있는데 인광보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나부터라도 환경 오염을 좀 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을 좀 청정하게 하는 실천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쓰레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회용품도 최소한 자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어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운동, 환경 운동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몸이 나고 내 바깥에 이 세상이 환경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이 몸과 마음, 이 몸이 내 몸이고 이것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은 내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와 세상이 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죠. 내 차가 지저분할 때 내 차는 이건 내 거니까 좀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고 밖에 세상 내 게 아니니까

화풍이 내 몸의 지수화풍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순환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부를 오염시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오염되면 사람도 오염되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세계가 너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 몸도 많이 오염되어 있기 쉽죠. 그래서 나와 세계를 둘이 아니다라는 하나로 보는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저절로 실천이 될 거예요. 내 몸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실천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저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었는데, 내가 인간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아끼고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깨끗한 세상,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이제 과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강보가, 내가 환경을 깨끗하게 휴지를 줍고 오염시키지 않으면 나도 이제 그런 환경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식의, 뭐랄까, 이렇게 단편적 인강보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하면 과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깨끗한 환경 속에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세상의 본바탕이 본래 청정하거든요. 나도 세계도 아무리 우리가 오염을 시켜도, 아무리 오염을 시켜도 오염될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본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게이 세상이에요. 나와 세상이. 그래서 더럽혀질래야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는 환경 오염을 하지 마세요. 환경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세요. 플라스틱을 쓰지 마세요.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마세요. 이런 권장을 해서 이런 거 실천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첫 번째 방편의 공부가 돼요. 방편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법은 되지 않는다.

근데 방편에서는 항상 따로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가면 극락세계가 청정한 세계, 정토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방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근원적 청정이 아니에요. 본래 청정이 아니란 말이죠. 방편에 아주 좋은 이 모양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덕목이에요. 그건 당연히 실천해야죠. 근데 그건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랄까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면 안 되듯이 손가락은 달을 보고 나서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즉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즉 불교의 모든 방편은 정말 좋은 말인데 그 말도 버려야 돼요. 방편도 버려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실천하지만 그 방편도 버려야 된다. 절대적 진실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방편을 절대라고 오해한 사람은 이 모양의 세계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명분 있는 얘기잖아요. 환경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명분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을 하거나 이게 너무 환경이 이 환경 방편의 청정인데 그걸 모르고 이 지구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실체야라고 생각하는 거기 집착하는 사람은 방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환경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좀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스님인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나쁜 놈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분들이 환경 여기에 대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저 나쁜 놈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운동을 하다가 결혼했던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게 청정한 국토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편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어리석음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그 좋은 가치에 집착하면 어리석음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 좋은 가치, 그것이 친환경이 되었던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던 어떤 것이든 그건 방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방편으로 좋은 일은 우리가 이 현실 모양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마음에 싹트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까지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해? 내가 10년을 노력했는데 저놈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 뭐해? 내가 10년을 노력했는데 저놈들은 매일같이 내가 10년 노력한 걸 한 방에 오염시키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그 나쁜 놈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쌓여 있으면 그건 청정한 국토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보를, 분명히 나는 환경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힘들고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진정한 청정이겠어요? 그건 모양의 청정이에요. 내가 청정하게 노력해서 갈고 닦고 나서 정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는 가짜 정토예요. 만들어낸 정토잖아요. 그럼 그건 다시 오염돼요. 여러분 환경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집안 청소, 대청소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바로 지저분해지죠? 하루 종일 대청소를 해서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어도 아들, 딸 두 명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셋이 집안을 한 시간만 뛰어다니면서 놀면은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딸이 한 시간만 뛰어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감이랑 장난감 다 꺼집어내고 해서 놀면 내가 분명히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금방 지저분해지죠. 이처럼 만들어낸 정토는 결국에는 인연 따라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정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간법, 현실 세계에서요, 모양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고 연기법을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가치다, 지혜로운 가치다. 근데 더 깊은 이 출세간법, 근본법, 본래 청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안목의 바탕이 된 다음에 환경운동을 하게 된다면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환경이 아니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청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청정이에요. 상대방을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탓하지 않는 게 청정이에요. 그러면 모두를 품어안고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자비심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청정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 내가 실천하고 실천 안 하고 상관없이 본래 청정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게 본래 청정한 이 바탕이구나를 깨닫고 나면 내가 내 집안 청소하듯이 세상도 저절로 청소하게 돼요. 저절로 오염시키지 않게 돼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청소해야지. 노력해서 청소하면 나중에 좋은 국토에 태어나겠지? 이거 분별망상이잖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지으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 이러면서 복 짓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남들 돕는 사람이 돕고 나서 탁 잊어버리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돕고 나서 막 본인 입으로 광고하면 뭔가 내가 복을 줬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어 하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게 있으면 진정한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청정하게 플라스틱을 안 쓰고 환경을 잘 지키면
청정한 국

국토에 태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는 거 맞겠죠? 그게 인과응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 인과응보에 불과하다. 진정한 법을 깨치는 것은 이 본래 청정을 깨치는 거예요. 나도 세계도 본래 청정하구나라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불이법을 깨닫고 나면 그 저절로 청정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바로 세상이니까요. 내 마음이 바로 국토니까요. 국토청정, 심청정, 국토청정.

저도 막 환경운동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는 절과 제대로 안 하는 절에 대한 막 분노.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중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거 안 하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잘 지키는 분들은 막 정말 훌륭하다고 막 찬사 아닌 찬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아주 저 자신을 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환경을 잘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니까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의 편리를 위해서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 스스로 완벽하게 환경을 청정하게 할수 없다면 어떻게 남들이 못한다고 화를 낼 수가 있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양의 환경운동을 진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나라면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잘한다고 하거나 나는 잘 아는 척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의 환경운동을 남들에게 강요해도 안 되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안 한다고 나쁜 놈하고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생각, 내 생각.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나도 다 알지는 못한다. 나도 모른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까지 알수 있는 건이 정도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즉, 환경운동도 그러고 풀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지황 비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현책

선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생들은 둘로 나누어가지고 모든 걸 해요. 선종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증득한 사람과 증득하지 못한 사람, 선정에 들어가 본 사람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선정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참선을 해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걸 선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내가 생각하는 거 환경운동으로 막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선정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가는 게 있어. 나는 20년간 선정을 닦았고 선정을 닦다 보니까 언젠가 뭐 10년 전, 5년 전에 선정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 속에서 어떤 선정 체험을 했어. 너희들은 선정 안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선정을 내 수준까지 안 가봤으니까 너희들은 열등하다.

복잡해요. 자식 사고치는 거 해결 겨우 하고 나면 남편이 뭐 또 뭐 사고치고 그것도 이렇게 혼내고 나면은 어쩌죠 하다 보니까 나도 또 사고를 치게 되고 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항상 두렵다고 하거든요.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평화로고 나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늘 평화로워. 나는 고요해. 아무 고민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와,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항상 평화롭다? 항상 고요하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조건이 완벽하게 괴로움이 없는 조건인 사람도 괴로워요. 그 행복은 조건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오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어떤 생각을 왜 괴로울까요? 그런 사람은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괴롭다니까요.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젊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도 딱 벌어놨어요. 내 죽을 때까지 쓸 돈 딱 벌어놨어요.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뭐 얼마씩 딱 나올 만큼 딱 다 벌어놨어요. 몸도 남들보다 건강해요.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딱 퇴직했어요.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없어요. 누가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회사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자식이 마침 이제 작년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 취직까지 했어요. 내가 이제 돌봐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할 때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 뒷바라지 할 때는 갱년기 우울증이 올 새가 없어요. 하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뒷바라지 해야 될 것도 많고 남편이 진급할까 안 할까 승진할까 안 할까 막 근심 걱정도 되고 남편도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회사 딱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푹 쉬어도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군생활 30년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어제 퇴직해가지고 정년 퇴직하고 딱 끝내고 이제 탁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확 신난다 이러고 아내하고 술 한잔하고 이제 푹 이제 내일은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푹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푹 쉬려고 이제 누웠는데 보살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땡 하자마자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막 나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 멍하니 쳐다보다가 뭐해? 그랬더니 한동안 가만히 있더래요. 아차 이러고 다시 들어가 자더래요. 이렇게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가만두질 않아요.

수가 없어요.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애들 뭐 온갖 생각이 많거든요. 여행을 가면 잠시 집안일이나 일상을 잠깐 내려놓고 가잖아요. 내려놓고 가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일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 되살아나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 같은 거. 어떤 감각이냐면,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일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 되살아나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 같은 거. 어떤 감각이냐면,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막 군법당에서 막, 나름 온갖 일들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인도 3개월 연수를 가게 됐어요. 부처님 성지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뭐 라다크도 가고 하면서, 히말라야에 한 3천, 4천, 5천 거지 갔는데, 한국 사람을 거의 안 만나, 뭐 말할 기회가, 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한달 동안 산에만 있을 거니까, 뭐 세상 일은 다 잊었죠. 달고 가니까, 한 발, 한 발, 뭐밖에 없느냐? 생각은 없고, 감탄사밖에 없어요. 그냥 한 발, 한 발.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이 청명함을, 이 푸르름을, 이 히말라야의 그 산과 하늘과 구름을 그냥 눈에 담으면서 그냥 생각이 멎으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뭔지 모를 그냥 생각이 딱 끊어지면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도 여행지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어떤 장관이나 풍경을 바라볼 때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이런 느낌이 되죠? 아, 진짜 좋다. 정말 이렇게 힘 빠진 채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기만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을 때그 상태 아니에요? 애들 다 학교 갔고, 남편 회사 갔고,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스마트폰 액정으로 채워져 있거나, 무슨 저 넷플릭스에 꽂혀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뉴스로 채워져 있거나, 머리가 온통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혼란 그 자체예요. 그게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루에 5만 개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래 고요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득 쉬면 누구나 와, 좋다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와, 좋다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문득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걸었어요. 앞에가 광활한 드넓은 곳이어서 한참을 걸어도 뭐 간섭되는 게 없는 곳이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걷다가 너무나 매일 보던 하늘인데 너무나 다른 하늘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던 하늘, 일상적이고 당연하던 하늘이 그렇게 뭐랄까요? 말로 표현하면 이건 참 작아져서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와 하면서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알수 없는 고요함, 평화 그런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저 초록색 푸른잎 하나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놀랍다니까요. 제가 20대 중반 어느 날첫 봄에 민들레를 보고 화들짝 놀란 그 해에 봄에 땅에서 피어나는 온갖 풀들이 이렇게까지 다채롭고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이런 줄 몰라서 너무 놀라웠다가 또 나무를 보니까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하나하나 다 요만한 연초록의 이파리가 점점점 색깔이 하루하루 다르게 달라지고 비 오는 날 느낌이 또 다르고 화창한 날 느낌이 다르고 또 숲에 내음 있잖아요. 냄새, 내음이. 맨날 숲에 살면서도 그 내음이 그렇게까지 진한 줄 몰랐어요.

비 오는 날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그 아주 숲의 향기가 놀랍거든요. 근데 늘 거기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멈추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있는 그대로 훅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고요가 들어오지 않아요. 없어서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내가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고요함을 우리는 마주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모두에게 본래 고요함을 선물해주고 있어요. 본래 선정, 본래 청정. 여기가 본래 정.

생각할 때도 선정이에요. 생각할 때 생각을 보지 않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생각을 비추고 있는 바다 위에 파도가 칠 때 파도의 모양만 따라가면 파도의 모양에 집착하지만 어떤 파도도 그대로 바다이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본래 바다임을 깨달으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생각의 진실을 보기만 하면,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 보는 놈은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각의 당처를 확인하면 생각이 다 이 본래 고요한 본래 선정인 이 본래 마음,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니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생각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집착 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행동도 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생각을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멈추고 항상 이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하는데 생각이

0: 화를 내줄 때는 내가 화에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 화에 내가 집어삼켜지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화를 내는 방식이에요. 불교는 이처럼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본래 선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화를 내고, 본래 선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화도 내고 생각도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화를 내도 화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마음을 쓰고 살지만 그 어떤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떨까요? 무엇이든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집착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망고 뭐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법이 사는구나, 진실이 사는구나, 이 연기법 진실 이게 법이고 이게 불성이잖아요. 아 삶은 하나의 진리밖에 없구나. 그러니 진리가 사는 건데 내가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내가 잘 살라고 괜히 애쓰고 살았네. 내가 없네. 내가 살아요. 그러면 될 일은 되게 만들어요. 우주법계가, 인연법이, 부처님이. 안 될 일은 안 되게 해요. 그러면 안 되면 또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 도전해봐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한 세 번, 네 번 계속 도전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아 이거 서너 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 아 그럼 길이 아닌갑네 하고 바로 내려놓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도 마음 낸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냥 오케이 하고 인정하고 받아드는 것 뿐이지. 이렇게 머무는 법 없이 살게 돼요. 그리고 화날 일이 없어요.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거야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집착이 생겨요. 환경 보호를 해야지만 옳은 거야라는데 집착이 강한 사람은 환경 보호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환경 보호 안 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그리고 스스로 우월감이 생겨요. 나는 환경을 잘 지키는 지혜롭고 우월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둘로 나누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쉬워요. 이렇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든 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삶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요. 삶이 더 잘 풀려요. 오히려 더 순조롭게 풀려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애쓰는 게 사라지니까 에너지가 더 넘쳐나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가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0: 되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쾌락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아,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우리가 이렇게 48개의 화두인데 문문관에서 다루는 게 오늘이 딱 절반, 절반에 딱 걸려온 것 같아요. 네. 화두 하나하나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삶의 주인 되는 방법. 주인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인의 덕목은 집착 같은 게 없으니까. 집착한다라는 건 약자라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대니까 붙잡고 있다고. 대개는 절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이게 그 화두를 하나가 붙잡고 있다고. 대개는 절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이게 그 화두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48개니까 24개째가 오늘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중에 경향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들 자극도 받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어쨌든 불교의 어떤 전통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오늘 화두는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왜 무문관에 왜 이 화두가 들어갔을까? 스님들을 위한 화두인 것 같아. 스님들을 위한 우리보다는. 먼저 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뭐 종성칠조라는 화두인데 이래요. 내용은 운문화상이 말했다.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칠조의 가사를 읊는 것인가. 이게 아마 이제 사찰 안에 있는 스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조계종이라든가 여러 뭐 태고종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교종 계열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잿빛을 안 입고 등급마다 황금색 막 이렇게 화려 찬란한

뭐 입영시킨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쩌면 가장 구속이 많은 삶이잖아요. 디비자지 못한다니까요. 사찰에 가면 사찰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저 같은 사람은 왜안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아침은 일단은 못 먹어요 나는. 일단은 밤에 책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너무 들어서 못 먹어. 그러면 잘못하면 사찰에 들어가면 두 끼밖에 못 먹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그리고 어느 큰 사찰에 가면은 집단 배식을 하죠.

그런 거를 해요. 해오고 있고. 뭐 중국도 뭐 옛날에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 그래,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화두는 스님들한테 주는 화두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르릉 종이 울려도 끄고 잔다. 내지는 울렸는지도 모른다. 썼던 것 같아. 그래,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화두는 스님들한테 주는 화두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르릉 종이 울려도 끄고 잔다. 내지는 울렸는지도 모른다. 라는 어떤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사실은 종이 때르르릉 울려가지고 깨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종이 안 울렸네? 마음 편한 거야. 우리 예를 들면 내일 무슨 일정이 있다 긴장하면 잠못 자잖아. 그 시간에 노예가 되잖아. 근데 제일 소중한 건내 잠이야. 나 피곤해. 이게 주인됨의 덕목이죠.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잘리지. 왜냐하면 그건 사장들이나 해야 되는 거지. 직장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지 않는 삶이에요, 그냥.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깬다. 이건 짐승들도 한다고.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깨. 억지로 잠들어야 돼. 내일 일정이 있어. 미팅이 있어. 잠안 오는 CEO들은요, 조찬 미팅을 갖겠다 그래. 차 마시면서. 환장할 일이죠. 꽤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깨어 있을 때 졸리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야 될 때는 스트레스 받치고, 잠잘못 자고, 거기는 깨어 있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밥 먹는 것도 똑같잖아요. 엄마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먹을 이유가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음식을 해치워야 돼. 자식이 7명이다. 배고플 때마다 밥 주면 엄마는 죽음에 이르러요. 에? 나, 아우, 지금은 먹기 싫어. 설거지 다 했는데 둘째 아이가.

왜 너희들 이러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네.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대답을 할까? 일단은 저는 그거부터 봐요. 뭐부터 보냐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글을 잘 쓰고 영민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주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들을

어쩌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안 해. 의외로 일을 많이 안 하는데 먹는다면 누군가로부터 뺏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스님들

남자애 보면 우통 딱 까고 농사 짓는 스님들 있어. 저는 그 스님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 스님이다. 막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스님의 삶이랑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음식물 배달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삶들 중에서 스님들의 삶이 우월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그거부터. 간혹 가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스님들이 있거나, 바깥쪽에서 우월하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발터 베냐민이 했었던 말들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한다. 진보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2보도 두 걸음, 하나, 둘. 2보도 아니고, 3보도 아니고, M보도 아니다. 여기다 1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내고 되고, 또 2000을 넣어도 되고 그래요. 이게 아니다. 아니고 일부가 진보다. 쉬운 얘기예요. 여기 한 걸음이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야. 진보라는 말이 사회가 변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한 단계 내 목표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꼬맹이가 나 대학 가서 의미 없어요. 지금 산수도 못 푸는데 뭔 대학을 가. 그런데도 그걸 꿈꾸고 있다고. 그럼 못 간다고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 걸음 걸어간다. 한 걸음이 진보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한 걸음 가면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되잖아. 또 한 걸음을 가면 또 내가 서 있는 곳. 이러면 가요. 반면 여기서 가서 여기 서가지고 저쪽 보는 거야. 내가 가야 될 곳. 그 비유를 들자면은 산 탈 때 정상 보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가는 비법은요 2보에 있지도 않아요. 2보 없어. 1보를 안 걸었는데 어떻게 2보를 가. 2보, 3보, M보를 생각하는 순간 우린 못 움직여요. 관념적으로 돼. 아 저기 올라갈 거야. 언제가 못 올라간다니까요. 1보, 이 1보를 어떻게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돌아보면 진짜 산을 타는 사람들은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볍게 한 보를 걸으면서 출발을 해. 이 한 보의 중요성을 까먹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 이 한 보의 중요성을. 방금 읽었었던 이 화두에서 운문화상이 얘기했던 거.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중의 길이다. 이 중의 길에 스님의 길에 수행자의 길에 뭐가 있냐면 7조 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예. 베냐민의 이 이야기는 매번 기억을 해놔야 돼요. 굉장히 울림이 크고 생각할 게 많아.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삼보 바깥이나 백보 바깥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있다.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가. 나아간다라는 건 한 걸음 가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매번 그런데 한 걸음이잖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진짜 힘들거들랑 정상 부분을 보지 마라.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보여. 그럴 때는 고개 딱 숙이고 한 걸음에만 집중하면 돼. 덜 힘들면 50보에만 집중해요. 50보 갔다가 다리 아플 때니 그때 쉴 거야 라고 해서 50보 갔다가 쓰면 돼. 진짜로 힘들면 5보만. 5보 가서 쉴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5보 가서 쉴 거야. 정상 가요. 진짜로 힘들면 1보만. 이렇게. 이것도 못 움직이면 119를 불러야 돼요. 이 걸음을 한 걸음 걸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 100%. 나 노벨상 탈 거야. 나 수학에서 필즈상 탈 거야. 뭐 이러는 꼬맹이들 있잖아. 못 타요. 절대 못 타. 지금 그 아이가 빛을 잘 관찰하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지. 지금 산수 문제 하나를 풀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에이, 그 산수 문제 풀어가지고 양자역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이 2인 줄 모르는 아이가 양자역학 문제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너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는다며?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럴 필요 없어.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즐겁다면,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 때마다, 괜히 저기 저 삼촌 책, 삼촌이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 책 보면서, 언젠가 이거 풀 거야. 그거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접어야 되겠다. 지금 1 더하기 1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집에 어려운 책 많이 갖다 주면 안 돼요. 쉬운 책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책들. 똑같은 것 같아.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수행자들한테 있어요. 나 주인이 될 거야. 자유롭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애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바로. 처음에 수행자가 됐을 때 나 자비를 행할 거야. 시민단체에 가입하면 되지. 예? 우크라이나 국민 독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왜 거기로 왜 들어가요 거기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에.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출발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 길로 갔는지는 몰라. 저게 저 목표를 보고서 자유인이 될 거야 라고 이쪽을 보고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에이씨 머리 깎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그 길에 들었으면 그 길은 정상으로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볼 때 내 삶이 나을 것 같아요가 그 사람한테 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 없죠. 너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힘들다. 힘들다 이게. 여기 사차생활이 얼마나 힘들다. 이 얘기를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돌아보면은 이 운문화상이 얘기했었던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머릿속에는 나 큰 스님처럼 깨달은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걷기로 작정을 하거나 걷기 힘든 사람들은 저 바깥을 봐. 저 멀리를 보면 여기서 부딪혀요, 막. 이렇게. 요게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내가 좀 나아진다. 좀 좋아진다. 어느 목표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를 했지. 옛날에는 그랬어. 요 앞에 펼쳐져 있는 1보, 2보, 3보, 4보, M보, 100보, 수만보가 같은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2보서부터 3보, 4보, 5보, 저 만보까지는 없다. 거기는 걸을 수가 없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2보, 3보, 거기까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못 갈 테니까.

2보도, 3보도, 4보도, M보도. M 플러스 1보도 아니라, 진보는 1보다. 무거운 말이에요, 이거는. 무거운 말. 이게 이 화두를 보면서 사실은 연상이 됐어요, 많이. 그런데, 그거 말고, 갑자기 장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언어를 싫어하고 논리를 싫어하는 언어와 논리나 경전에 집착해서 벗어나자가 선종이잖아요. 반면, 언어나 이론적인 걸로 갈 때까지 가자라고 하면 교종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임제고, 선종에서는 임제. 그 다음에 교종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용수. 인도 사람이에요. 나가르주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관법품이라는 챕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없는데, 아 있죠, 아트만.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한문 경전에 보면 산스크리트로 따지면 아트만, 아트만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로 하는 게더 좋아요. 아,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이러면은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나,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나는 나야. 다른 사람과 다른 바로 나야. 이런 거. 나의 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럴까? 자의식이라고 그러자. 자의식도 자도 스스로 자자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자가 쓰는 개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깊은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의식? 아, 자의식이라고 할까? 아, 그래, 자의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밑줄 치고 외워요. 자의식. 잘못 썼다. 아의식이라고 썼다. 뭐 이러고 그러면 저는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맞아. 밑에 거는 소유의식. 요게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어, 나한테는. 이게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많고 소유물의 범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줘. 우리가 누군가한테 주려면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면 주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월세 살고 있거나 이거 내 집도 아니야. 잠깐 주인한테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돼요?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잖아 의자에. 그럼 딴 사람이 올 때 거기 좀 앉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앉으세요 그런다고. 근데 이거 내 의자야. 샤넬에서 산 의자야. 아주 비싼 의자야.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우린 괴로움을 갖는 겁니다. 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럴까? 아이고, 하루살이보다 오래 살았다 이러면 끝나는 것을 영원에 비추어서 너무 짧게 산다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들을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찾을까? 이거 다 소유의 문제인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소유의식을 줄이면 나라는 그 고질적인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지 않을까? 맞다고.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운문화상이 7조 가사를 얘기했잖아. 카시야 한자로 가사

5조도 있고 9조도 있고 17조, 19조 막 많아 막. 동아시아에는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조각일까? 남들이 버린 옷감을 가져다가 시체를 쌓았던 옷, 일부분 해졌던 옷들, 심지어 여성들이 생리혈이 묻어서 버렸던 옷들, 그런 옷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조각가사라는 게. 옷도 구걸했다. 중국에서 훌륭한 스님한테 7조 가사, 10몇 조 가사를 만든다고 비단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일곱 가지 조각이는 가사를 입는다. 보통은 이게 말들이 많아요. 이게 풍습 같은 거라. 구조 가사는 큰 행사, 초파일 날 스님들이 입는 옷. 5조 가사는 설법할 때 입는 옷, 중간 정도 레벨. 그리고 7조 가사가 그렇고, 5조 가사는 스님들이 평상시 일이나 업무 볼 때 입는 옷. 이래서 9조, 7조, 5조 이래. 근데 지금 그런 의미 같지는 않아요. 조각난 가사들, 누더기 옷들. 아까 뭐가 있다 그래서 바늘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 8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옷 3개, 허리띠 하나, 바늘 하나, 그 다음에 밥그릇, 바로 하나, 그 다음에 면도칼 하나, 그 다음에 물 여과기 하나. 이게 다야. 그걸 가지고 생활한다. 이게 내 거야. 근데 내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어디 자랑할 것도 없어. 요 정도 생활을 하면, 수행을 하면, 그거 자체로 나야.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나에 집중 안 하고 몰입하느라, 나한테 몰입하느라 타인의 소리에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다를 알수 있잖아.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유의식이나 가지고 하는 것 그만큼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더 커져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나가르주나가 쓴 중론 간법품에 나와요. 내가 없는데, 내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나의 것이 있겠는가? 나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의 집착에 벗어나야 나는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거꾸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유의식이 나는 얼마나 적은가? 그거는 나에 대한 강한, 이건 나야. 내가 가장 중요해. 나에만 집중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얼마나 흐린가와 약한가. 나에 대한 집중이 흐릴수록 타인에 대한 감수성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커집니다. 운문화사학이 말했어요.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읽는 것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화두를 보면서 초창기 인도에서 불교가 생겼을 때 여덟 가지만 소유했던, 소유라 하기에도 자랑스럽지 않은 시타르타가 죽을 때도 자기가 어쩌면 운문화상이 7조 가사라는 거를 언급을 할 때, 얘들아, 가사는 뭐니? 수행자는 뭐니?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니?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앞에 발터 베자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 화두를 접해도 될것 같아. 처음에 중이 됐을 때, 스님이 됐을 때, 수행자가 됐을 때그 마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스님의 길로서 자유를 얻는 거고, 이 사람은 보살의 길로 자유를 얻는 거이기도 하다.

그런 걸로 독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덟 가지가 떠올라요. 초창기 스님들이 가졌던 여덟 가지. 의식주, 가진 것도 없다. 옷 벗어서 누워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그게 수행자들. 그리 가진 게 없고, 가져도 가진 것 같아.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는 거의 세상을 뜨기 이제 한 석 달 전쯤에 이제 지은 시인데 제목이 원효대사예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뭐 이렇게 그 시구절에 퇴계나 다산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놓을 정도로 이분은 불교를 굉장히 근본적인 것으로 삼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분은 단순하지 않아요. 원효대사 그러면 여러분 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원효대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보시겠습니다. 이 원효대사라고 하는 김수영의 시가 얼마만큼 많은 사유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 옛날과 현재 동서고금을 왔다 갔다 하는지 1968년도에 3.1절에 지은 시인데 그 시를 여러분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인데요. 제목에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아마도 흑백 TV였을 것이고 TV가 이제 칼라 TV 이전에 본격화

노예에게 노예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영웅은 없다. 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영웅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해겔이 썼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큰 스님을 모셨던 스님들, 시자 스님들이 저 스님이 큰 스님이 맞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자질구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본래 면목을 못 봐서 그런 것이겠죠. 엄청난 대한민국의 온정신, 김수영이 그래요. 이 한국 문학사, 내가 그냥 한국 문학사다 얘기한단 말이죠. 이 한국 문학사, 대한민국의 온정신을 식모 순자가 비웃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식모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효대사 나오는데 그 배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눠서 보는 거는 나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김수영 혼자서 그걸 아주 재미나게 본단 말이죠. 이게 동서와 고금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성속이 같다는 원효대사가 TV에 나오니까 요즘은 워낙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지만 이땐 초창기잖아요. TV가. 야, 원효대사가 TV에 나왔어. 누군가 배우가 원효대사 역을 맡고 있어.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식모순자는 재미없어 하고 있고 어린 아들은 활극이 되나

했다. TV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원효 대신 마이크로가 간다. 제니의 꿈에 헛개비가 간다. 연기가 가고 연기가 나타나고 마술의 원효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제니와 대사가 왔다 갔다.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웃고 울고 왔다 갔다. 파우스트처럼 모든 상징이 된다. 성속이 같다는 원효 대사가 이런 기계의 영광을 누릴 줄이야.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긴 것을 긴 것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웃고 울고 왔다 갔다 파우스트처럼 모든 상징이 된다. 성속이 같다는 원효 대사가 이런 기계의 영광을 누릴 줄이야. 제니의 덕택을 입을 줄이야.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긴 것을 긴 것을 사랑할 줄이야. 긴 것 중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랑할 줄이야. 제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긴 것 가운데 있을 줄이야. 그것을 찾아보지 않을 줄이야. 찾아보지 않아도 있을 줄이야. 긴 것 중에는 있을 줄이야. 어련히 있을 줄이야. 나도 모르게 있을 줄이야. 이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제니가 등장을 해요. 이게 제니의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1968년 3월 달에 원효 대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채널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아시죠? 이게 버튼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채널을 이렇게 손으로 돌렸어요. TV를. 이쪽 돌리면은 원효 대사가 나오는데 이쪽을 돌리면 제니의 꿈이라는 서양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나 봐요. 옛날 막 더빙해서 나오는 드라마 아시죠?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이 주말의 명화 이런 것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쪽은 원효 대사가 나오는데 한쪽은 제니의 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제니 우리나라 블랙핑크의 유명한 가수 제니가 젠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솔로 앨범의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제가 그 영상 뮤직비디오를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했던 마지막에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 되는 버전이지만 그 제니의 노래를 가지고 1시간 20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편집을 해서 20분여 나갔지만 제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 씨가 생각나서 얘기를 했어요. 원효 대사가

를 하면서 서양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스님이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있을 줄이야, 줄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21세기 한국에서 서양인들의 영어로 된 노래를 하면서 서양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스님이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있을 줄이야, 줄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21세기는 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선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선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젠이라고 했는데, 일본인은 이렇게 젠이라고 읽고, 중국엔 잔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SEON,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선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SEON, 선을 써요. 근데 이 선이라는 말은 불교가 부다,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해서 이쪽으로 북방불교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처음에 인도 그쪽에 있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스크리트 범어로 이게 선이 원래 말이죠. 디아나였어요. 디아나, 디아나. 그래서 이거를 음찰을 했을 때 처음에 선나라고 썼어요. 선나. 선나. 근데 이게 지금 발음이 디아나, 지아나, 뭐 선, 젠, 찬 이렇게 국외음화 같은 형태로 나니까 이게 중국 발음도 옛날에는 찬이 아니라 다른 발음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걸 디아나를 음찰해서 선나를 썼던 걸 나중에 나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선이에요. 이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게 한자로 말이죠. 어떻게 보냐 하면 정려라 그래요. 정려. 선이라는 원래 뜻을 발음으로 하면 선나, 디아나고 고요하게 정려, 고요하게 깊게 깊게 사유한다. deep meditation이라는 뜻이에요. 깊고 깊은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유수라고 씁니다. 사유수. 사유수라고 하는 거는 깊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닦는다는 건데, 이게 사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하고 있는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거기에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사랑에 반가부자 해서 사유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사유예요. 이 사유로서 닦는다. 깊고 깊은 생각. Deep meditation. 그죠? 깊고 깊은 명상, 사유. 이런 건데 여기에 사유라고 하는 게 단순한 사유가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진 사유예요. 생각이 깊고 깊게 들어가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심의 궁극이에요. 무심. 무심. 그다음에 무념,

얘기를 하자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는 포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전 세계인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니가 굉장히 인터뷰 기사에서 저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본인의 솔로 앨범에서 코어,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를 가지고 싶었다. 뭘로? 이 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세대 이후에 젊은 청년,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에서 코어로서 가질 만한 게 선이에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우리 가수 제니에게 영상 편지를 따뜻하게 한마디 보내고 싶다면 앞으로 이 아티스트 이제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되고 예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음악 뮤지션이 돼서 전 세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 텐데 첨부의 첨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건물 위에 있는 피뢰침 같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보고, 먼저 표현하고, 먼저 느끼고 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떤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단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문학가가 있었는데, 부즈다오스호도스호 이런 말 해요. 시대를 알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부즈다오, 이게 시대를 알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랬어요. 20세기 초반에.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 이 AI 4차 산업 시대가 더 발전하면 어떤 시대를 살 건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사는데 반드시 코어는 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선이라는 한자가 보일 시자 플러스 이게 홀로 있을 단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발음만 해당하는 거예요. 발음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성자라 그래요. 하나는 그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성자인데 이거를 재미있게 풀이를 하면요. 재미있게 풀이를 하면 시 단위예요. 그냥 회의자로 바꿔서 봅시다. 문자학으로는 좀 틀릴지 모르나 홀로 있는 것이 이 시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그 행복한 나 홀로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나 홀로가 있으려면 참선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세계 유산이 있어요. 직지심경, 직지심경이라고 옛날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 그 올림픽 했던 센 강변 주변에 있는 그 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예요. 지금 남아 있는 책 중에 직지심체요절이거든요. 원래 책 제목이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본체 심체를 심체에 그죠 요절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지적한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부터 역대 큰 스님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곧바로 곧장 가르쳐준 선적인 선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한 게 직지인데 직지심경이라고 했는 이유는 그 프랑스에 보관된 책에

전 세계 사람을 참선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스즈키 순류, 스즈키 다이세츠 이후로 한국의 선사로서 전 세계의 불교를 다 펼쳤던 숭산 스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마음이 힘듭니다. 뭐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건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왜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모든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Put it all down이라고 했어요. Put it all down. 모두 내려놔라. 이 방하착이라고 하는 역대조사, 중국의 조주 스님, 그 다음에 부처님, 그러면 그 이후에 숭산 스님이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렇게 하면 무심이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일매일 참선을 좀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혹시나 보고 있을 수 있는 우리 40대 이전에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니처럼 여러분 코어에, 중심에 선을 간직하셔서 이 생이 떠나는 날까지 항상 무심과 방아착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나 혼자 간직해서 혼자 있을 때 홀로움, 행복한 나 홀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고 위기가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날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김수영의 풀처럼 풀뿌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김수영의 원효대사가 제니가 만든 제니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학에는 수용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작가가 예술가가 어떻게 만들어냈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선적인 방식이다. 수용미학의 방식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얘기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동서와 고금이 만나는 그런 새로운 시점이

라이브를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

0: 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엄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 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엄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엄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엄한 기도 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

0: 웬 상처야?
1: 나무에서 떨어졌어.
0: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아이고 배야.
1: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0: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움은 나쁘다고.
1: 좋아, 나쁜 싸움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성 칠장사다.
0: 칠장사? 일곱 명의 장사란 뜻인가?
2: 오, 비슷해.
1: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가 크게 중수한 천년고찰이야. 천년고찰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칠장사로 고고! 신라의 해소국사는 안성 칠연산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곱 산적이었습니다.
3: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절을 지어?
4: 두목, 이참엔 돈이나 뜯어냅시다.
3: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1: 산적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5: 무슨 일이십니까?
3: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5: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4: 뭐라고? 도적?
5: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3: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1: 산적들이 해소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3: 아니, 웬 금바가지야?
1: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3: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1: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3: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4: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3: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1: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3: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4: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1: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0: 목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1: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2: 동아.
3: 왜?
2: 여기서 소원 빌어.
0: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1: 여기가 뭔데?
2: 박문수 합격다리.
1: 박문수면 그 어사 박문수?
2: 어, 맞아. 여기 칠장사엔 박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1: 어, 뭔데? 뭔데?
2: 궁금해?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박문수 이야기로 고고!
0: 현명하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두 번이나 과거에 실패하고 서른이 넘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죠. 박문수의 어머니는 떠나는 박문수에게 찹쌀 육아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4: 문수야, 칠장사에 들러 꼭 이 찹쌀 육아를 공양해야 한다. 알았지?
5: 알겠습니다. 꼭 들러 공양하겠습니다.
0: 박문수는 어머니의 말대로 칠장사에 들러 찹쌀 육아를 공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5: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0: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이 나타나 뜻밖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바로 시험 문제였죠.

0: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1: 뭐야? 진신사리가 뭐야?
0: 뭐야? 스님이 돼서 진신사리도 모른단 말이야?
1: 쉬, 알려주기 싫음 관둬.
0: 진신사리는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야.
1: 아...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신사리와 관련된 계룡산 갑사로 가야겠다.
1: 갑사?
0: 계룡

0: 애룡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중 가장 기운이 좋은 바위를 찾아 진신사리를 모셨죠. 그러자 바위에서 빛이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은 좋은 절터를 찾아 계룡산으로 향했는데요.
1: 이쪽이 계룡산 길 같은데. 저기 여보시오들, 길 좀 물읍시다.
2: 에이? 아이 급하니 어서 물으십시오.
1: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2: 아, 급한 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가보는 중이었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니, 그게 어떤 일입니까?
2: 바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1: 빛이요?
0: 아도화상은 마을 사람을 쫓아 빛이 난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1: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

0: 그런데 이 탑은 뭐야? 3층엔 공, 2층엔 우탑이라고 쓰여 있네? 그런데 우면은 소 아니야?
1: 뭐?
2: 맞아. 소와 사연이 깊지.
0: 어? 무슨 사연?
2: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갑사공우탑 사연으로 고고! 임진왜란으로 천년 고찰 갑사가 소실되자 인호 스님은 갑사를 새로 중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 갑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우리 각자 도움 줄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2: 갑사 중창을 위해 길을 떠났던 인호 스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박한 소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3: 나를 부른 것이 너로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엉킨 고삐를 풀어줄 테니. 이제 마음껏 풀을 먹고 뛰놀거라.
2: 그렇게 7년이 흘러 갑사 중창은 또 한 번 난관을 부딪히게 됐죠.
3: 대웅주를 치울 사람이 없다니요.
4: 인부들에게 출돈이 없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3: 그렇다고 불사를 관둘 수도 없고.
2: 인호 스님이 걱정에 빠져있던 그때 소 한 마리가 인호 스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0: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1: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0: 마곡사?
1: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0: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숲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1: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0: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1: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0: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전혀 없네. 수행하는 헌몸뚱이 보살펴도 이겁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분들 무려 타라.

밟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보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하니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부탁.

0: 1년이 지속되고 권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여 설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

인무이 문하명자면 삼도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보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1: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
1: 싸웁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0: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0: 문학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

0: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0: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자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돌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0: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각종인 종조 회당대동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금강정 조선과 함께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6명에게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기법을 계승한 지화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433차 중앙선거관리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2: 조계종 중앙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이며 중앙종회의원 81명 외에 240명의 교구선거인단 선출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총무원장의 행정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은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등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스님으로 제한됩니다. 말사 주지 외에 상호 겸직금지 종무직을 맡고 있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의 자격은 현직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스님으로 본사 주지 스님을 포함해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명입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화두는 단연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기대도 커진 이유입니다.

0: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종단 발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오는 25일까지 5일 회기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이틀째인 어제도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개회 시간인 어제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 후

0: 저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선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선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함을 이제 얻게 됩니다.
1: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영덕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조계종이 운영 치유센터는 영덕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조계종이 운영을 맡은 간종 협력으로 전법 도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리고 3월에는 영덕군에서 나홍왕사 문화체험지구를 운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중앙본부가 2차례에 응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시설 운영자로 결정이 되고 5월에 영덕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고려시대 나홍왕사라는 출가지라는 깊은 역사성에 현대적인 치유기능을 결합해 명상실과 교육시설 등 짜임새 있는 수행공간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0: 남부와 성북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매 결연을 하고 양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의 첫 발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1: 안으로는 승속이 화합하고 동행하는 감동의 종단을 완성하고 밖으로는 인류와 세상이 화해와 평화의 감동으로 공동 번영의 이상을 완성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0: 이날 탑주 시민당 정지심 보살은 울릉군에 쌀 300포대를 기부하며 나눔과 보시의 공덕을 실천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진호국과 서원불사에 앞서 진각종은 금강원에 새롭게 조성한 금강정을 공개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원도

0: 산업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1: 한국불교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시달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만 즐거운 작품이 아닌 만드는 이들의 마음도 밝아진 전시를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콘크리트 건물 로비에 향긋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형형색색의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종이꽃, 지화입니다. 1,300여 연꽃과 연잎, 800여 꽃송이는 20여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3: 부처님 전에 올릴 생각을 하면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순간은 굉장히 꽃 한 송이가 탄생하는 순간 예,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환희롭다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4: 8개월 이상을 이 꽃에만 매달려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 위원회 로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감사하고
2: 보문사는 과거 왕실과 인연으로 궁중기법을 더한 독자적인 지화 제작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꽃을 고정하기 위해 철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을 섞지 않은 전통 한지인 순지를 천연 재료로 염색해 제작했습니다. 2014년 이송자 지화장이 불교 전통 지화 연구소를 설립해 전승 체계를 갖췄고 지난해 서울시 무형유산 불교 지화 장원 보유 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사찰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불교 지화를 국회라는 공공 공간으로 옮겨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5: 지화의 유산을 더 진흥시키고 또 계승시키기 위해서 국회 전시회를 마련하고 더 많은 분들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화전을 공동 주최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2: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과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지화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승을 이어가고 내년에도 또 한 번 전시를 개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6: 생활이라고 생각했지 뭐 딴 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7: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2: 국회의원회관 한편에 자리한 보문사의 지화는 여야의 빈번한 갈등과 대립 속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매개로 피어올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영축종림 통도사를 찾아 한국의 세계유산과 불교 문화를 둘러봤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영축종림 통도사를 방문해 일주문과 대웅전, 16만 도자 대장경이 봉안된 서운암 장경각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작품이 소장된 수장고 등을 살펴보며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국 전통 사찰의 문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현장 탐방이 한국 산사의 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쉼과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선명상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선보였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8: 스마트폰 화면 속 쉼없이 움직이는 정보와 숫자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5분의 고요를 선물하는 따뜻한 선명상 시집이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이자 간화선 대중화에 힘써온 금강 스님이 신간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출간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화두, 호흡, 차 한 잔, 걷기, 쉼 등

0: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1: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명상을 접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선을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책을 만든 겁니다.
0: 총 200쪽 분량의 이 시집은 수행자의 깊은 통찰과 스님의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져 총 4부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신신명의 노래에서는 옳고 그름, 좋고 씨름의 이분법적 분별을 넘어 세상을 둥글게 바라보는 원흉한 지혜를 노래하고, 2부 화두의 노래는 이 멋고라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물음을 통해 겉모습에 가려진 본래의 나를 마주하게 이끕니다. 3부 증도가의 노래에서는 깨달음과 평화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일깨우고, 4부 명상의 노래에선 숨을 쉬고 걷고 차를 마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전합니다. 금강 스님은 바쁜 하루 속에서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무용수의 평온한 그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이 분별심을 떠나서 깨달음의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신신명이거든요. 마치 하늘의 달처럼, 허공처럼, 맑은 물처럼,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 본바탕의 마음,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늘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증도가의 노래를 읽거나 외우거나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교정된다고 할까?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0: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200회 이상 지도하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호흡해온 금강 스님. 참선 초심자에게는 친절한 입문서가,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비춰보는 맑은 거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생명 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달 주제로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생명 나눔 실천 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및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 나눔 20년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생명 나눔 운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자비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회소

0: 센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다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굽고 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집안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고 쌍둥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형이 말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 쌍둥이 동생이 딱 하는 얘기가 다 우리가 지은 업보이다. 다 스스로 지은 업보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리요? 하고 동생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니까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동생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이지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태어난 지 이제 몇십 일도 안 된 애들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공포심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이와 같이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쌍둥이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놈들은 삿된 귀신인 것 같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면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런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조심조심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땔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부인이 남편이 정신없이 밖에서 막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여보 뭐 하시오? 뭐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이 귀신인 것 같소. 저놈들을 불에다 다 태워버리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구하는 것이오 하고 남편이 자기가 들었던 자취조종을 그대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부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낳은 애들을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우리 한 번만 더 저 애들이 우리가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저놈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줬어. 우리 내일 저놈들이 무슨 얘기하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쌍둥이들을 이렇게 눕혀서 재워놓고 일 나가는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살짝 이제 나간 것을 확인한 쌍둥이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누구를 탓하리요? 되겠소. 쟤네들이 정말 평범한 인간들은 아닌 것 같소. 차라리 우리가 저 애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부인이 쌍둥이를 불에 태워버리려고 아유 말하기도 무섭다. 애들을 불에 태워버리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환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쌍둥이 애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서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수행자들인데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나쁜 업보를 지었다가 돌고 도는 윤회의 흐름 속에 이번 생에는 저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 아이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전생에 돌을 닦았던 그 인연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자기들의 전생일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저 부모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이러한 상황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낳은 쌍둥이 아이들을 귀신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저 아이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법을 설하며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애들이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저 애들에게 가서 저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던 부부도 자기 집 앞에 오신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그 부부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짓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찬탄하고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까 부처님의 입에서 다섯 가지 빛깔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쌍둥이 아이들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과 그 쌍둥이를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면서 그때 쌍둥이

사치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쌍둥이 애들이 왜 이런 겁니까?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보거라. 그대들이 낳은 이 쌍둥이 아이들이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였을 때 이 둘은 친한 친구였다. 친한 친구였던 이 둘이 가섭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았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도를 닦다가 순간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려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며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세종의 형제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그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자기들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들의 전생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돌을 닦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쌍둥이 형제들이 수 없는 과거 전생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선업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이 마을에, 이 집에

부처님 발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된 쌍둥이 비구스님을 낳은 그 어리석었던 남편과 아내, 그 어리석었던 부모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자기들의 쌍둥이 아들 덕분에 결국에는 그 어리석었던 부모도 마음의 지혜와 공덕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수없이 생각해야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번이나 수없이 생각해야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꼬이고 꼬인 내 인생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내가 스스로 지은 나의 업보라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아, 내가 내 스스로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잘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죽고 나서 그 부자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과 아우가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형이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동생은 아무런 재산 없이 자기의 부인, 마누라와 그리고 분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 아우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집에서 쫓겨나온 이 아우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런데 부인과 함께
유일하게 데려온

하인인 분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하인이었던 이 분나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인님이 첫째 형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인님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그 분나라는 하인을 매우 매우 신임하였던 이 주인의 마누라였던 이 부인이, 마누라인 이 부인이 자기가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저기 어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때마침 산에 들어가서 모아온 땔감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산에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땔감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그 땔감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마음을

파는 그 거지도,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그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라는 신비한 향나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분나라는 이 하인이 오! 우두 전당향이다! 라는 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든 될 놈은 돼요. 눈앞에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 있는데 왜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에요. 복. 그렇다고 복만 믿고 너무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때 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 분나가 땔감을 파는 거지한테 넉넉하게 나뭇값을 주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나뭇값을 쳐준 거지만 우두 전당향 본래 값을 따지자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값에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두 전당향인지 모르는 거지는 와, 오늘 많이 벌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고, 우두 전당향인 걸 알고 값을 치른 그 분나라는 하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왔겠죠. 때마침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려면 우두 전당향 나무로 만든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병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다. 너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너는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다. 내가 이 재산을 너와 함께 나눌 테니 나와 함께 살자. 그때 이 자유인이 된 이 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떠나겠다는 거냐? 이 많은 재산을 너와 함께 내가 나누겠다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안에 묶여있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부처님 밑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저의 신분은 비록 참으로 천하지만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귀하고 천

기쁜 나에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찬탄을 하니까 뿐나 비구 스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공양청을 올리십시오. 이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만든 뒤에

0: 합시다, 여러분.
1: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2: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까요?

외외부동법중하니 높고 높으시고 거룩한 온 우주법계의 법왕이 고전요요상방과이로구나. 옛 법당에 척척하고 요요한 가운데 계시면서 온 무한한 우주 법계를 향해서 항상 광명을 놓으시고 계시는 거라. 진정계 중유

이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일 오셨다든지 만 가셨다든지 혹 앉으셨다느니 혹 누우셨다느니 이렇게 말한다면 시인은 불회화 소설이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니라. 무슨 까닭인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내며 어디로 쫓아오신 것도 아니며 영무소건이라 어디를 향해 가신 바도 없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이름을 열애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니라.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인도 카비라 왕국의 태자로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부처님 모신 날이라 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그 부처님 탄생하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셨다느니 가셨다느니 한 사람은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을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카비라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성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초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산회상에서 턱 연꽃을 들어서 보이시고 백만억 대중이 있었건만 그 뜻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려마 도리는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가운데에 첫 번째 마음을 전하신 소식인데, 이러한 도리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없는 법을 왜 조실스님께서는 설하셨을까?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량 분별로 설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량 분별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이러한 진리의 설법을 들어놓으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참 발심을 해서 우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최초구 활구참선법에

켤 수 있는 졸심의 법문으로서 오늘 법회는 깨끗하게 충분히 법회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산승은 원장으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그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오신 그 뜻을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으로부터서 법화경, 마지막 유교경까지 그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요약을 해서 말한다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시삼부처비다.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온 우주의 법계의 모든 것의 근본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천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대사자오를 하신 근본도 부처님이나 또 모든 중생이나 또는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모든 경전도 아무리 깊고 깊은 부처님의 경전도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년 동안을 설하셨습니다. 아까 금강경도 그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600부 가운데에 반야경을 21년 동안을 설하셨습니다. 아까 금강경도 그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600부 가운데의 일부인 것입니다.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법화경을 8년을 설하시고 그리고 열반하실 때 열반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삼천년이 되도록 그렇게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을 하며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인하고 부처님의 법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봉축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느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3천년 전에 싯달 타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으로도 충분히 공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성현이시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묵겁 전에 겁으로도 따질 수 없는 무량억겁 전에 이미 다 성불을 하신 대성현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가비라 왕궁의 화신으로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의 권화신인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확 뭉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온 우주 법계에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래도 끝이 없을 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가지신 성현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는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10가지의 호, 열의 10가지의 호가 지금 알려져 있을 뿐이지만은 진리의 세계에는 1000가지 호, 무량 숫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가 얼마만큼 거룩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10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참으로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심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그런 신심으로 불법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참다운 불제자가 되는 것이고 불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발심보피운. 발심해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수승한 수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이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의 법을 이렇게 끼쳐주신 그래가지고 널리 중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첫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기 어려운 온갖 고행을 쌓아가지고 삼아승지겁을 닦아서 그 닦은 공덕을

처자까지라도 배고픈 호랑이라든지 중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를 하신 것입니다. 설산에서 나찰 귀신한테 한마디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지시고, 그러한 예는

당신 자신의 목숨과 몸을 돌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단 한 생각도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향유타은이고, 네 번째는 수형육도은입니다. 육도법계를 다니시면서 온갖 몸을 받으시면서 하늘과 하늘나라와 사람, 수라, 축생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중생의 원죄를 닦아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울고 불고 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의 은혜는 독생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의 나라와 성과 아내와 자식과 자기 몸까지를 한 번뿐만이 아니고 무량억급 아승지급을 통해서 그러한 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도 손바닥만한 땅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던지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축 중생은입니다. 중생을 따라다니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중생만을 교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생사하고 고해 속에 빠져가지고 무량겁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서 평등 대자 대비한 평등심을 발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이고 등락하게 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비 신중은이요. 대자 대비가 그 깊고 깊이가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 은혜. 중생이 악업을 짓는 것이 어떻게 악업을 짓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내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진다고 지은 것이 자기가 자기 몸을 자르고 비우고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저 사막도에 빠져서 저 악업을 짓고 있는 중생을 제도할까? 거기에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은 영겁을 지내도 아무 걱정이 없으실 텐데 일부러 사바세계에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왕궁의 부귀도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제 보도록 고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생 동안을 걸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갖 핍박을 다니시고 받으시면서도 일생 동안을 법을 설하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셨어요.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 은혜가 기쁜 것이, 그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대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대보살을 위해서는 수승한 응신을 놔두시고 십연화장 세계의 미묘 무진수 미묘 상호를 낮출 수 있지만은 삼승의 소승 중승 그 삼승을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30 이상이라 하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본상에는 30 이상도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30 이상을 그 열응신을 놔두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자유자재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응화신을 그렇게 놔두신 은혜, 그것이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부처님 불교에는 실법과 권법이 있는데

얕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실법은 감추어놓고 권법으로 방편법으로서 차츰차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아함시비 방등팔 21제 담바냐 종단법화 우팔련이 바로 그것을 개송으로 읊은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소승법, 중승법을 설하다가 나중에는 대승법을 설하시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최상승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지중하냐. 아홉 번째는 심멸 영모니. 부처님의 실지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시고 영원히 생사가 없는 진리의 몸을 가지신 오시고 가실 것도 없고 앉고 누울 것도 없고 그러한 부처님이시지만 그래도 사바세계에 일단은 태어나셨고 사바세계의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시대이고 또 특별히 부처님에 한해서는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120세까지 충분히 사반을 보이셨냐 하면은 계속해서 살면 중생들이 뭐 부처님은 아무 때라도 칭견할 수가 있고 어느 세상에나 칭견할 수가 있고 부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뭐 그렇게 근기가 얕은 업보 중생들은 부처님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일부러 열반상을 보이심으로 해서 부처님은 칭견하기가 어렵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러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성현이라고는 생각을 가져서 발심을 하기 위해서 열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아홉 번째 감사해야 할 부처님의 은혜다. 열 번째는 비련무진은요 일체 중생을 박복해서 말세에 가서는 탐진치 삼독심이 치성해가지고 서로 제 욕심을 챙겨가지고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그런 중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받아야 할 20년 내지 40년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세의 박보관 중생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모시고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열심히 수행만 하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세골에 원님이 굶어 죽게 되어야 눈먼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3년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어야 눈먼 중이 저녁 걱정을 한단다.